0: 不知道了免得露馅。中美这么多。
1: 근데 마마 구도로 가도
2: 미가서도
1: 갤럭시 입자 폐지 도가루 치면 입자
3: 야 해 도가루 치
2: 루시오 당구 루블
4: 예
2: 남산 파크 제니 도가루 치 짬에 쓰여슈
4: 에스 루시오 당구 나임 더셔
3: 라벨라 니에셔나 도가루 치 주고 아인 승비
2: 고즈체 루시 추수인의 할애 하리브 俺国家的留置单给足秀满意也是一个特别呢你三米所他举意该有多少年一如秀和退役给嘎动
4: 来死倒霉了倒霉了

0: 지키지! 교수! 지키지!
1: 도야이 우미도와
2: 심대 고마리 냠수 레니게 저우치 인구리
1: 지키지!
0: 지키지!
3: 주민 사지 결의나 도로지 맵스스네 대란대체 갑자기
4: 다벨라니 사시오 님이야 담비
5: 주민랑 님 사시오 되는 도로지도 맞으면 이세스
3: 주민 결의나 계세니 결의 밥에 돈 때문에 나스니 세사올 더도 조베베
6: 주셔다고 아니 마셔
5: 경수 경수
4: 경수 경수 경수 경수
1: 주스 류라 마 호스 호스 레스
7: 진호바
4: 예
7: 다시 오카라 마지 없으시. 얘가 매 봐. 매디 겹쳐 매요. 미유 마 서로 씻으라.
4: 됐어.
8: 그지 류라. 겨울에.
7: 또 스고다.
4: Yeah.

로드서! 로드서! 디링 마타티. 나츠 함시시웨 양다방기 정초 다셔레 당바르 제니. 예그 체보지 탑치. 나츠 수구타. 딘시 송접토베 마세. 나츠 미세츠. 다시 내 토브리.

0: 주시장라 뉴슈여자 와 면쇼시가 교수기 녀하고기 다시 중요하다 주시장라 섬도 지부인 고마리 콘즈 딱봐 장규다 눕규고시기
1: 장고타우스녀디 아주마마기 두수라르샤
2: 쇼샤 계시도 섬녀 채우다
3: 쇼샤 아주 구질 딘데시엔 용마시 탄데 개체슈디 아란조 랭게 야우제 조부시
1: 미디 중앙게 갈마님바 코레노주지
4: 아 능민 냠송 지금 입자 나 여야 치차스
1: 나리 수랑 야쇼스도 마교
0: 야 쇼샤 라디 카리베 그래 쇼소 만수니 보이 홈지 선이 무트 나수님도 조그룹
3: 쇼소 야쇼
4: 야
0: 야 야쇼 되다
3: 되다
4: 야 저 야
1: 수랑 되스도
4: 어 아니 고비야 샤쿄 예비 저
2: 쇼샤 랑가다 봐 쇼소 롱데야 김재 가자
1: 김재 개매 나 수자이
4: 아 아 개 말이죠 나 송금이도 와지 장어대대 도디 네 켄리스기 선인 가다 윤자 좀 중라 도도 아자 쇼유 지개판 론힌 네 조조 징다 로든 쇼샤라 나래 뉴슈유 제드제 코니르 송겹다 따도 지규 켄리스기
0: 상게 맹가리 양스마 요너 예 야스기
4: 윤자 좀 중라 나 로디게 나라 맹가 텐치레 데 휴메다
3: 상네 간디 믹스페 마게 데스다
4: 디두스장라 오메 초진 남시
1: 다녀시네 상게 두스장라라 초치아 가리메 신수
4: 두스장라게 나 당토네 야오는 거유 어제 돈도 마오주시에 나 야오시라는 거유 중앙 우디 창매 나 고송 춘주지라 뿌지능 시제 잠교시라는 거유 미카지능 시 파야오 그제 전에 초나와 마담들이 징마시
1: 장가 소스이
4: 아장자 나 이지유 멋이 다당아조 막대유마 요지 이내 안아조 교고토우지 급디디 녀루디 쇼샤라 소르구이메디 시에이
1: 야 나리랑 하바유 녀랑기 암조디 과샤오
4: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주저
2: 아자 아자 디샤 유쇼 와야
4: 아자 아자
1: 아자 람세니 키유
3: 용아 갈래 가수 오리 쇼샤 샹발라다 아자 군이 태수괴
1: 맛은내 친수
3: 로트 샹수 친수괴
1: 친수 맛은내 친수 마침제 대대제 가져오래
3: 대대제 가져오래 범탭도 랑치도 말이베
1: 아자 나 잼즈만 난다
3: 네 랑잼즈메다 아자리냐 묘어시 랑카르승우유메 나 배산체동마시
1: 아자 나리디 수부 신민두에
3: 랑 수부마 쇠비이나 랑게 샹솔 갑치 그리베
1: 네 갑두에
3: 챈 랑게 나 쇠다 랑게 샹솔 음조네 팀하츠 팀바
1: 디 암조 팀다 저와카로아제
3: 저와요와쥬 랑게 감매는 엄전의 티스윽스베 랑게 가주 망티네 랑심딩네 너와 망거든 것이
1: 아 전예 미랑 암조티나 예 미랑이야 갑이 붙은 거베
3: 범팁도 라이나 더너 카디브지 야 겨우 돌로디 주세기에 가주다 제일 반가게도 댄데 정무시라 요시 주시라
1: 아자 주시 키란라 몽고 덴제 시가 피네 키란게 젠드 메바카제
3: 아 모톤 가요시 토네 게스 가시오시 니에 코르 노샤 슈시 야메노 콩게가 고다 슈시 啊，伊那卡三叔也同样对，去让给朱西南的这边送过多。当时，俺听着谢皮，伊那的对小叔月子，俺听着谢我求。前头去让给卡三叔表弟，谁能给起麻烦不？ 阿江江，弟弟，你怎么能给谢皮？你奶奶最忙乎些，腿最累乎些。

히말라야 시베컹지 유고웨 므네치나 티니 컹지고웨 쯔밍 양짓하 양신 갸치웨 타베 신컴식시 조베 므네치나 티니 미르 망보 시차세 파사타 지웨 추베 사투니 초시시

내딜 초외 속자 디다기 미기 왕부유네 경외 피슴 초배 방주디난 주디 히말라야 상와르 신도 지급 此所以 타체리게웨 모차르 덤규 토마 통통 这是因为你觉得你的罗克莫扛了吹的那边拖着心底第二些是中为一太远了我不信大家语 咱们策划他就不去吧一大家伙他编着有我呢一门来也是一句多从你其他人顶着独自去为内地儿厕所给跟他难免牵牛米恰拉可以说定国儿家心看家是为出这么多错位厕所给心看了拖得起 恰拉坦这位东西女的去呢母去给挡着你滚对滚穷去主盘西坦着

0: 저희다.
1: 조심조라 숙엽치.
0: 조심조라 난타무동아.
1: 조심조라 난타무동아.
2: 정거 리사 계속해 소개와 네 마집 제초.
1: 조심조라 키라다 시수냠네 도부디 나 정거 미스틱 보비. 조심조라 토테마나시 나소 키라라 숙엽슈쇼.
3: 조심조라 토테마나시
2: 가네 가소.
1: 조 조심조라 여기 교수.
3: 조
1: 이다. 서서시야.
4: 오윤자라.
5: 영태.
4: 단도 텁스듬에 따르줬소.
5: 가르쳐도.
4: 무게 규기 마마 치자자드게 루부 톱자라 공지를 맵차샤스기.
0: 맵차샤시.
4: 오라. 따르딘당 되라. 나이 토고침도.
5: 俺在台里马丁规矩天了鸡蛋我呢捐卡开面妈妈今天卡开着是免掉的秘密吃卡些光记了汤三面吧就是些嗯大姐呢毛泽东给我呢你想接不接咋咋呢给免着
4: 오윤자라，我那天这一呢，毛泽东，我都特别那条街，去听这些短歌，是不是？开朗广播些的，没得明白咋当的，朱某妈妈给，土司下药你可有知？他连我嘴，明明见嘛当吧，朱某妈妈，多气的，俺为咋当多了，西药你可有知？听这素子，我云占了。
5: 土这群那么多，人家些不能是穷的的，也学着。朱某某句有个钱了别着，俺最能就几个月没得。人家那么少朱少良大当姐，从我给大妈听的，传给你个素姐，朱某妈妈一直干的，朱某小伙呢，出来给不着，爹爹。
4: 胡总南干大呢，女婿去，你爸都，朱妈妈嘛，可把玉米，信不信是了？那是，没得吃的这些，同样没吃水嘛子，崩溃了，常回去呢，某个流动区的呢，俺如果送进来给，妈妈了，错头给人家想办，那我去。你看是我的，
6: 妈妈没去，很散呀这些。
2: 前三年前呢，公司在当天下单子，厂给上岗来做买着生意。
7: 林三，人做当小的大单子，大小姐，叫我包做了半内单，赞助有，主力车队钱呢，扛掉满满，碎了。
6: Listen.

0: 아제
1: 디조이다
0: 쭈블라 키랑가 토스레 멀루와 디수스그레 마슬루난다
1: 마슬루에 자학 레란토요 마슬루비나 나저 생이냐 하바감데야 우르베
0: 겐지부터 아유 항상 돌스토
1: 왜 가셔 봐
0: 아 쭈블라 글루마나 이 키랑 쇼메 나랑 하셔가 제비 아 대시스급답니다 타다가 초고도지 게스타 기억비 샘 발롱골론체 강배 야구 주통민도 로보톱결 티톰다가 나무네
1: 라도제 미견리 힘짐자도가 계지마리 도스두리치시 탄도비나 산데라야 자주시
0: 레스 터샤나 주빌라 도스네가 망스루나
1: 영아 망스루죠
0: 터샤나
2: 저서
0: 야 주빌라
2: 양한테 메통 검색치기베
0: 주빌라 메통 검색시다 커봐야래 아시라 도제 랑아나 주니 마트는 성비
2: 니에데는 라도제 리도치기입자
0: 아 주빌라 니에키란다 전다 추두신 지그베
2: 쉬어다
0: 아 제구나 그 주리 도스 시센 지그베 도스 라이
2: 산우두베
0: 어
2: 니에란 쉐이다 띵안소 루쇼 용기 주리 차세시리 라게 꼭세 겹이너 니에 세셔
0: 레스 주빌라 ये दगा शेप सामी देसी कुपिंदा ना लोगो खसुयु ने सफ्युमिंदो
2: जुबन
0: ये
2: 샤오슨괴 두리르부 디케로시다
0: 레스 아 카리나 주벨라 니 기란 쳔쳔비 오늘 얼마시다 쳔데나모고 니 꼭세큐 게모요 띵아 케주다
2: 랑게 꼭세게 비송금이도 더기랑게 도제 리로치 사람아 세상랑게 케토마리 대기슈
0: 아 뭐고 주벨라 년호샤 제만의 잼딘데 춘증메 미시다가 하코베이나 덴덴녜 루르 고스게 키마주브르 성브리 년호 신기 키랑가 아이케주다 제만의 루르 고 잼춘증메 키랑가 아이케주다
3: 조베종라
2: 아
4: 조심하라
2: 조심라
3: 로드 샤오스 카르체브시
2: 조심라 샤오스 서주 침부 여지 니다 토부 포미레 동야 매장 도제리 로치기스기 ཉ ག ལེ ཁག རེ སམ ཅེ ཇུ གུན ལེ དུ རེ ཁེ རོ ཆེ སལ བི ཡི ནེ ཨུ སོ ཅེ མེན སི
3: ལོ དེ ཞོ སུ གུམ ཅེ ཁ རེ
0: ཉ ས ཤོ མོ དུ ཤི མི ཤི ད གེ ཉ དུ རེ གོ སེ གེབ ཅེ ཇུ བིན གེ ཁེ མ ཇུ བ རེ ས མ ཡོ སང བི
3: ཅེ ན ར གེ གོ སེ གེ བེ
0: ཅེ མེ ཁ ཁ ཧ སེ གེ མ ཆོ ཡི ནེ ང ཤི བུ ཏོ གེ ཨང ཨོ ནེ ཤི བུ ཏོ གེ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3: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3: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근데 제법도
0: 네 등기로 와드비 루윙게 모두 셰마초 네 너무 셰주 상매 주리게 쳔쳔야 요마시 루윙게 너도 쇼를 삼제 네 주리게 제구디 두고여지
5: 조비종
2: 예
5: 로딘 小猪 이지 제어 협시도 네 대나 과스 진도 갑심도 서로 캐르주
2: 레스
0: 본배발라 도제나
3: 박리 본배발라가 소바 다르다 로드 샤오슨 탄다 고야디 이치리 이치지야디 고백원의 시에나 유세레 럭그리 이치딘 제 주요배 주고 균교자기 심슈시기리라 소슬랭게 두툼얘기 미지다 강엘레 남발 개토녀집 싱그리
0: 마루시 도제나
4: 조심하라 루디 쇼샤레스
3: 라게다디 람사 친두 줄게제 간교 구로슬다
4: 레스
6: 조시
3: 루디 쇼샤 클라스 에베
6: 조시 칩 딘데레 키란 신네 공세 취야 테나 주엘라
3: Chancho, chua doji, ge yubduwa, chik sandu lengi.
6: Chushi, sita, nga kiraan la guangsa ge a yubi.
3: Nga zu lu du xiu xia, ngu ne chukdar doa.
6: Chen nga gu no di ge long jue che, chushi kiraan ge changmun namte.
3: Ti rang ge sabi khala shwa.
6: Zhi, yin nai zhu xi ke rang gu lai ding zhe ga, gu su dop qin bi jie, tong duo xie da meng ding zhe qu, xi dou qi wo ge gua zhe ya yo ren.
3: Di ya, rang ge xian jue zhao meng duo.
6: Di nian mi zan ne jiang bi yin, zhu xi, ke rang ge xian du, zhuo bu du ge le.

0: 마우주시 감사.
1: 아, 마우주시 감사.
0: 마우주시 감사.
2: 참무 감사. 기란조 가시기요.
0: 어, 마우주시 인사시기요. 나조 지기제고제 쇼세수지유.
2: 지기제.
0: 올.
2: 대다. 기란조 지제 마구든 정원신구이베. 계시 고야 노비나. 도포제 시야기 니코요르다.
0: 토르데브나시 나서 타과고자 나다요 마리.
2: 야. 小孙.
1: 라.
2: 디리라. 계지마시 하리마.
1: 녀사쇼 마우루시. 난츠루분게 계지뇽시에나 수부슈구조 마시스기.
2: 小孙, 你得默默去去去, 给人过去的, 你让给, 怕说是。
1: 주시라, 听着有马的, 你给人生日的, 你也生日有马的。
2: 丁阿米现在个这处, 你说要我们也长, 比你们多, 呀。 让给萨罗西达。
1: 주시라, 听着有马的, 你给人生日的,
2: 你也让说是, 各当比的。
1: Let's, 毛主席, 托钱呢?
2: 爷爷, 你让了别急不急, 你突破呢, 帮兵的心呢, 你不求了他。
0: 主席, 托底不拿西, 小孙可对卡拉森呢, 卡拉曼所说不急。
3: 哦, 特例, 阿姐, 超不预期, 杨北,
0: 拒绝住了, 康萨。
3: 特例, 可这多啊, 破查的信度呗查查信下老中给四个接不上年破的查主给哦对不呀院长宣布中了给普京啊中立公的彭慕琼啊中秀下本地坦国那里有的让给扩中哎哦陆丁小苏给俺乐不去我带他们仨的年陆丁老中了点不这许擦哦点不这许滚眼里

0: 지게슈라. 고는 좀 더요. 막디움 티제 나바테니 흘려지 슈워리.
1: 예체노 다 장미 단지 조구이 규리.
0: 시. 다리안 스단지 고 아르마템 소거리.
2: 주시장라 문에 굽지 세도. 나서 다 팀 숨다네. 렌지 이게 묘미도.
1: 쟤네 더도 뒤메 권도 가게 민토네. 모두 다 단지 조구.
2: 흠. 교스시 교스시스. 미딩이게 말회를제 도스지에 시험이도 지만행아 도다들이 시험고 자다 때문에 마르스 체브리 군이들의 톰이야 마오쯔동게 카르시 대비나
0: 조시찬라 꾸룸만하다 지혜릉에 딸디체 기랑 지비슈가 용매
2: 고다 랑게까지 실생거다. 막대교마 니미니네 터도.
0: 조시장라. 키랑은 높게 제시해. 단도 중앙에 초생남해 봐.
2: 맞아 자주 렘디다. 높게 제시해 게드 케미도. 지게 모지 졸라다. 지게 특집을 留라게 렘디 쓰셔. 예스네 오수. 혼수 상매 차대디 되던 그 유나. 맞아 터도.
0: 小四. 小四. 今天 test 动的，我，啊，呀，我动个没，看看动个没，动个没，用啊，我是动麻子。

0: 不，来，我这儿看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봐줘
1: 플레즈 찌추다
2: 가나 야 什么 쏘도
3: 추구르 참즈 체차나 타마라 로글람 조웨교
0: 고고지고지 다오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엔니 자진주
0: 다 카바 추키신 섬라 난레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가봐줘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루드초 샴라 마오주시 참아감에 송구리
1: 루드초 세니 나조 사다디니 저토구시 딩아주 당구체실리 님시닥닥이 나초샤 주리다 매주사긴시엘라 갈레카베 먹봉문의시나 담사시리 부디소 나즈 列조위베 뒤즈디 거스주다
2: 여보도
1: 我对做我做咱们的地难了你们出大大信不信仍旧会有先不大错爱才给先不我做陆队你给拉起给做说腾多陆队我给出去拉起你是大这个给那得有些现在我做心都牵不动我那些能我做 내주디게레
3: 장규,

0: 상마 싸로 싸지게 하리 마디 그지 스케프도 호조난게 꾸런도 미야홍 마시엡지 가사 우천 스니에디 막쇼 니메스엡지 이지 쳔니부지 막선의 저주니의 미미 수인부이네 이지 쳔니부지 나장시에시게 피미 소르디게 쓰니 예방주 지자 초라 등금이 경원 찍지라 찍지 수성부지 당도제나 마마 추노기 자다가 레주야 처시유 다도스 맵스 당당아 심기부미도 영이디 경제 가바토 위메 키라즈가 직시다
1: 원효장라,你也心塞了。 마르마대중시대 川马군 마군 상매 刘文辉의 마르마라 카디 제트 측시대 장사.
0: 지시드 카제.
1: 송보래 미국 대리촌의 제대마다 도쇼 송쇼키 텅더블레규.
0: 흠, 아미서. 刘文辉 승예회 지가강지게 독바 광카메 쓰시. 그나 디제 전에 빼지. 예고 서브 참스비 람사 전도 수계동 예고 마틴 팀바키
2: 오윤탄라 오윤탄라 콜로만다다 디제나나 딱다 디마지 스촨라 셰스 디테 쇼지 키갸 람마샹사 키갸 분샤나 짐캉마지 이네 토다나 징에게 아르마딤 수지
3: 我已经了刘文辉了切不见那样的破死江姐女婿有个妈妈过中间的开切血的
0: 蓝色无足那只挖起
2: 롭쇼 불로만하러
0: 고소님보다 숨겨니 뭐지 모두도 장소를 떠이기 와마시 던전이에 두더 깨자시 나제 각동 체시디 주스 떠이기 와마시 시에마도 후조나 마틴 팀발기
2: 됐어 루치쇼 쇼상아 체브 내부 포근이지 니에 저원 막고 여기 고홀리지 루치쇼를 꼭지쇼기
4: 马过来，
2: 武成镇，让哪你洗个都给。马过来，你切不成的鱼。武成镇，你也长，你也接了老马长辈我的爹姐，马最大面。让给你把都切切下去，请你洗个鱼。
4: 那是马过来。

0: 말마디서 등주치야 요 말다 경고시라 요리
1: 녀석쇼 다별라 동쇼르쇼 자쇼 당부 고린식이
0: 라디 깨부에 고린식이야 딜레 타링치라 소다칸수 네즈유 카르도네 다쇼르 녀석쇼쇼
1: 레스
2: 다별라 호조나기 티쇼 십시구와 탄다바오소리 구입자 안정감자들의 최후 말이
0: 마르마 담재기니의 뇌투두 원예 레람 말이 독수의 마체랑 제르다
2: 다벨라 마르마게 가부치야디 바우소 총러리 안주리 나와등 말이
0: 특주병게 세바 니루도 호조남기 치조 십주실구바 바우소를 봉조를 담부리 용제도와 你是不是对五成人给俺尊尼尔包座吞下这点货叫我卡岁月内提领主要图马是加上俺尊尼尔大荣斯他国帕尔国切今天找位车是住过去

0: 여집에 그래도
1: 집이라 마마가 지금만 누바 코드탄다 상상이를 펴서
0: 가리 마마 로고 딜리 매브리 마용 딘딘아 진디다니 얼굴 맞질로
1: 레스
2: 예사쇼 운돌라 집승용이라 도고 오수스
3: 야구총 당구 실시 실손 소수 유사 신제 가구
2: 레스

0: 春日子嘛样了，我院长给妹妹撒下去，追送撒下忙不等个月呢，罗马呢，猪毛妈妈叫么头吧，我喊我院长能行给劝他要了呗。哎，马贵了，听就听这么难的。
1: 근데도 차로 차로 재미도 왜? 나 말겨. 됐다. 오늘 차로 진짜. 나 고맙게 부탁해. 네 오늘 나 자산의 기용에게 루든 청강다 양산리라 토지 쇼유. 진주 사제 개가 톱소나.
2: 你看，这苏狗个真，
3: 马接不休矣。
4: 英超，哦，阿姐，恩来，大马跑土堵个。哦，
1: 找是找新鲜。
2: 对的，
1: 年轻人做，看了谁也好稀奇。
3: 是真，对的，
1: 是。恩来，英超，年轻人做，咱也是不是？
5: 多谢。
1: 对，
5: 谁的？

0: 야, 트빌리오, 지금 이제 가르쳐야 봐.
1: 조시라 쇼도 왜?
0: 쇼샤, 종두손 로펜조리, 뭐 깁시라 하는 게.
1: 말씀 집문도, 동다카치 삼통빈도, 조시라 계속 쇼유.
0: 왜? 니에시아나, 딜레라마조.
1: 가리나? 라송두가나마 오시시에서 샘 집 총유 기리. 이내에 주시다 계시잖아. 뭐지 가리나?
0: 아지 자기 신마지. 주시 장라게다 나 계속민도 이내 주니 황라게 나 시시시하다. 아지 자기 함께 가도 또지 뭐도 주르세 중아.
1: 저 너르베. 샤소. 소레.
0: 어. 주시라 녀선 시교. 저边 流라지.
1: 남성这边. 야쇼슬.
0: 왜?
1: 과정아, 조심아, 세동아.
0: 왜,
1: 야쇼, 조심아. 对다. 로딘 남성, 나게 나 세가 용야디, 나게 마시네, 니 신기. 나게 허쇼를 줘야디, 원신 투여 말이. 세미나 뭐지 가르유네 그래도 쉬어다 말하니 주도 시초리 되다 딜레나 대기 목에 유도 와다 모두시 계속 치뇨 결혼다 아주 봉디시 봐 용자게 동화다 능기 디니의 신수 루틴 小소게 나 러브슈 나게 야구 채샤 모두시라게 나 세세 견수 디나라 고생 많고도 내 시험에 이내 터다지러 나 모두시에 이치유 그래 장주체니 川山간 딘시组 예용미마라 日过节就 불구시하디 나 정말 막 졸람 역시지
2: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1: 朱师长了，俺刘兰峰给，去让了最古的，一起几个月。俺去让，他不到继续给，进不进了几个月。俺兰峰给，寄送地主去个月，趁他去不赢了，这三样的点点成绩。一年奖金是的，刘湘给，别个电视做足了呗。陆正兰峰。
3: 莫西人骂了开呗，没什么事的，吃不起的罪，要不起他都。俺是孤的，一切有事干些。大些那年忙的心，马前也看着啊。怕落些三不要我送，今儿天个心情要嘛了吧？我呀，大些么？得了些什么大事而已。端午的天气，哪天去收的？那是。

0: 다 나 저거 내기 아루 아루 아루
1: 아루 지소
0: 나 저거 내기 캬빌라 나 저거 내기 아루
1: 야 그래도 문화시야 동맹 가르겨슈 이 녀석 좀 하시오 됐어 됐어 소소 괜찮으면 좋아 어스 왜 아 클린다 어 클린다 저
0: 클린다
1: 아루
0: 아루
2: 小苏, 让他点么多?
0: 用这些不中了, 我看是看了能力。
2: 好嘞, 过啊, 你咋是点火?
0: 阿家小月, 对。
3: 陆队, 你不打算想这个人, 给他送你一个外游?
2: 开心吗你, 你也管他点过去。 小苏, 卡错落的。 小苏, 让我呢, 主席长了个, 故事一律敲下。
4: 面干点呢，米色列接不点啥点啊的，头都切啊，萝卜青年多。呀，
5: 要这是中了。
4: 看结束。俺没中的。卡里呢？你也就是长老了，老了转我回去，像月日过去我死了不对，就是长老个，俺一技能没多。之前你们记。
5: 我可比如了，当时的。南风街，老早我回去咋？主席长那个谢谢徐志登给司机。
4: 嗯，你俺是年轻做物质派个团大了，体重嘛些是，天嘛我些比不。院长选不中了，阿家小云，今天你俺若不是难的，俺爹给你个电话没多。
2: 다원아, 랑카 파주지.
5: 나 봄대 탄고 주시 마라다 주시 좀 보자라 차가 주의.
2: 재능아 쯔. 랑을 좀 가르치 우리.
5: 나 남만한 걸로 인지도 내 통구이.
2: 유마지 도스 집이 너. 랑 다른 거 리마지.
5: 小苏，衙门上街人做大小清洁，南方村的特别是当着死了呢。我是，没事呢。这边留了个主席长老的老舅，我回去过是。一年这边留了个主席长老了，拉上他们大事。况且我都是大能嘛是。
3: 罢了, 杨敏呢?
2: 你也浪费了一个车结果呢,这个是别的。你也先得用吧。哦,让给俺若不起啊,主席们走了了,免去去咯。小雨,免得出去的。Let's. 小苏, 让给个给问题,切切不着。 비내규
5: 院长想不中了他的俺去别接了送包楼头面信不送家长团大吉俺去让了徐爱玉团大卡着我休息了高位面的去让给请个着家长
2: 给他们母亲用呢。小苏，你让他歇会。你妈歇会用的，这边留个卡路里对。俺最多请你们。你歇死。天官爷，休息了，给他们打到几个开里边。就是，他歇不好。朋友主要的，听他群聚嘛是。
5: 咱们走的炸弹追我去让三门两户接断了水长老的俺一技能没多马三年团他们苦心过时等走的炸弹马的也被解脱了没吧你也得解脱了
3: 一个电影

0: 치밀라 녀사슈교 자장 녀수시도
1: 트빌리라 주샹라게 나키랑 저다 계신 없이 랭게 가다슈
2: 저다 가지 가래 거기 채소세
3: 깨종시다
2: 어 도다 가래
1: 주민료라 마다다 본주다 워치니 마오주시라 세가주니 나로 호시로
2: 가마루 이스
1: 본주다 워치니 마오주시 세가주니
4: 这边留了，爹一个去。你也住张老这边，你也去领学，等到底书记来领没？

0: 당 중앙 섭지 대기시 도마다
1: 이내 나나조 퇴주시라면 누가
0: 여가 제능에 루든 로프님도
2: 我们说是把姐姐恩来的家乡千里处处解决住什么了看叫天你看叫土大姐妹呢那昨天偏多切了的要啊张古涛是你的落我的哈巴哪里
0: Kierke hamsem shir chimbe chungzhe zhi.
2: Lamo, da kandze shaga.
0: Guya da kogun xie ne pendo yoma zhi. Nye samzha xie na, zhongyangi bumsho supo da, mawu bumsho ti zhi, lamsa sajid ne tu, e zhi le, lingbiao toga zho.
2: Zhoi, xie na bumdi shibda, ka yingma zhi.
0: Tanda, dambu xin dan kie dukwe le.
2: 你这边吧是古钱总队上吧生于来电吧总差你中间提着车不来那么我最特别是现在玉米三路是多的张虎道是你的那不是马波呢去电马当你的这些中央给好不大吞下去的好不
0: 强转气度，团队的水山其他钱不行，因为团队的水山钱呢，他在有人，团队里他在有的，团队队有钱的，团队抢救钱都行，他的抢救钱的，让他为老百姓记得的，中央的，没得那么多，好看的中马些，以他在些。
2: 지디강턴다카지 미섬술대제 균도단 요마리 예전에 장고타오스니디 겨위야미 차사샤 너무 안쇠람사 봄쇼숨바치 보고다 자상공조 추투체도
0: 조
3: 나가디 계란스 가시긴 봐
4: 그지 조심하라다 우지라르도
0: 부디소 키라스 칼레 카스과
3: 우디라 감사 마소 칼레 컴두
4: 우디라 키나 출로 되게
2: 아 나도 봄쇼소 봐 뉴스치니 운지소 다가르니
4: 어 이무슈로도 키나 주 대자리 있음나라
0: 야죠 켜

0: Tinggi nampsi yang wujud tuan, tak lupa tu yang tips. Pergi cakap jumpa jo.
1: Xiao Chao.
0: Lo.
1: Macam siu gigi. Cukup lu dah. 가르치에빈도 시에마소 드림하 스모시부터고이
0: 기란텐데 구수마테비 그지 또 심나 탄다 차조지 얀내로 겨유
1: 겨지 마시 또 스니에는 차조지
0: 아 패다 또 심나
2: 宁三兄, 住心不着了, 我被彭拉给孟西康的杂志从错外撇送给。
1: Yes.
0: 让给狗这些起始的。
2: Yes.
1: 呀, 恩了, 给这三位理财呗。

0: 요칼라소 고다도도 막든 손도 요리
1: 저거 상계 모주시 세제 기체베
0: 기체베 모주시 당계 면다군도 지그리 폴 드라야디 중앙계 땡기 지그리 쓰기

0: 이거든요. 마르마로 신기 접세 오유 소재 소다. 류수자 쇼기 흐스잖아. 남사 주슈. 좋습니다. 신소회.
1: Yes, 냉간당 다음에 붙죠.
0: 주시.

0: 주실라 녀사 시교 마마 로치 루루 쇠사
1: 상무소도 역수 너버 가다나
2: 용
1: 감사드
2: 시스
3: 퇴부
4: 나시
3: 나시
2: 나시
3: 나시
5: 아 레고다 주시
4: 알라 알라
5: 주시 팀을 냠좀 지도 나 저서 와 지금 가 최주 용세 다야 가져 와 기부리 다 되기 냠좀 돼 제부디 되지 용고리 쓰이서
4: 알라 토교 마시 나나조 한다 가 해야 돼 내가 잡으러 막대 씨버 남지모도 로이 혹시
5: 저와 루든 고토 허니 세니 각교 지스 표시오
4: 예 님들이 샤야기 이치 뎀부이 만나 스코스테 또
5: 드라이 교
4: 피스
5: 레스
4: 레스
5: 레스
4: 셈시 교스다
2: 모두 소 교시
6: 정지
4: 지저
6: 정지
4: 고속 제도
7: 상남다 비도 한번 봐줘 혹시
8: 교치 제 교치
4: 맞지라 님벼 세가도
9: 장고다오기 한심 치르치디 땅 중앙 야구 자다기 허샴로 로그베 우주오 섬유리 대비 니금마 체베 치도 땅 중앙기 모여라 장난 규규디 양타그 땅의 미지유에 깨끗이
10: 나 전차화이 가리 말마 롭칭 미치 사샤스에
11: 네 접수원이나 녀사 주사베 지라 나 저 미티 가타비
4: 他们的妈妈不能当归，俺做年岁当家亲戚，接受人了，俺就真不明白。听错没有？妈妈给妈妈了，今年可把有些，对面滚动吧，可这些年听错没了。朱师长了，朱师长了，朱师长了。
12: 가르쳐서
4: 접세오인 전라다 직견 휴락 딸 줬어. 마오쯔동다 봄도 담고 니엘 장치샤스기.
12: 가리.
4: 마오쯔동의 중요한 레고입니다. 마크 담고 봄도 숨배 미치제 어지 퇴샤스기.
12: 남사 휴정의 딸다. 내가 홀로 담 샤제 먹고 치니 마오쯔동 수치슈러.
4: 레스.
12: 고다. 도스 고다. 니엘 삼무시다. 主席的这那样的年前呢别进无图特色恰萨的我让你个内部的干了考过去了满足我是你三不了这就有过了他
13: 下个做你们的几对 Nyedena Zhangguodao Hamsimche Mokshungwom Sosu Dangzhuyangle Lakyu Samnyedindirisha Dinyenka Chenpozhi Dizhechena Tamudie Zhungzhe Yaoyongmaji
12: Nye Simzhechiyadi Guotaogui Lao Mokhozo Kaosui Samgi Guotaogui Lakwa Marma Zushumangi Mimi Chikie Yorda
13: Mokshidula Kiran Yubeshuo Marma Chikiege
14: 张国道举过给看了年龄马之。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跳！

0: 저기 나를 타고 오시.
1: Yes.
0: 야, 갈랐어다.
2: 에, 등에 사시다가 약약이 그리 싸무죠.
3: 다른 건서 사장 그때 이미 경우요리 마세 그신 유두 다망구제유상 조대부시라 차샤.
0: 아, 조시장라게 꼼 가르치기며 심소. 나도 남사 홀쪽으로스. 나 저 강에라 꼼 심도.
2: 아, 제사. 보소를 마게도 메마치고 뜨게스 되부지. 다리 나 저 상마 자탄에 치고도 격지지고 쉽게스 고기. 아, 봄드니 카체야 심제치. 담대 칸다 카체 호키브시.
0: 갈랐어.
4: 예사쇼. 지겹슈라 칩소연틀라 중앙다쇼샤
0: 중앙계 장규특주 락다차지기 세시에 다도 주시장라 나주 세시에 익시 정말이베
5: 주대자들제지라 야채오마리 장체다 장호공조 가발리도
0: 콘스키에서 담파주셔. 배진 님 신경 지내.

0: 그렇지.
1: 야, 야배, 왜 미스도?
0: 저, 김영 아님도 따가줘.
1: 그렇지.
2: 이제 뭐지?
1: 로드,
3: 로드,
1: 로드.
2: 여기 학교.
1: 됐어.
2: 야, 야, 야,
1: 로드, 로드.
2: 야, 쫓았어.
1: 어, 야.
2: 나, 야.
1: 로드,
2: 야, 로드.
1: 야, 여기다 치다.
2: 여.
1: 야, 로드,
2: 로드,
1: 로드,
2: 로드. 잡았어다.
1: 잡았어다.
2: 로드.
1: 잡았어다.
2: 로드 이제.
1: 로드. 로드.
2: 로드.
1: 로드.
2: 로드.
0: 잠하고 있네 봐.
4: 와. 와. 지겨워하네. 계속. 계속. 막고 가네 봐.
0: 맞아 보죠. 숨주이. 교사. 로드디 학교다. 나 죽겨.
1: 야.
0: 십세.
2: 야, 겨라.
0: 교치. 좋아.
5: 小苏 주시장나게 잔랭게 가르쳐줘
6: 집승윤라 지금부터는 시에다 다들 얘기랑 쉬는 용마지 주시장나 结束는 콩을 끊지나로
7: 루튼 小苏 랑가님가 침부팅제일러 랑지고 용야 가림바
6: 디 랭게 구호지 워시 니에도도 주시장부쩌라라 맹키유 쿠란차를 피우기
5: 主席宣布周来了，没去有谁？哦，姐呢？张浩，弟弟去了。俺做小苏了，若不请你，你当姐，不必当不有啥，当不赢呢。别急，工作堂的二姐给林彪子立啥有谁？主席长了该赢了，今年是等局的。嗯，俺就过个一号吧。啥个一号吧？哼，今是俺做早当主角的，特地让渡不的，我呢，弄得多啊。
7: 小苏,
6: 别去让给生意嘛多，咱给多嘛些。若不买呢，永远有嘛些。对了，俺做，啷个的觉悟又被老对你让个说话当过。Liz，你主席长老个测试学姐，看到你了，他见了属于。
8: 啊，这也是老嘛些。主席长老听到，俺最听到他开门吧。
6: 嘿嘿嘿嘿。不必了，主席给我拿出片子。
7: 林彪，新年别穷啊！工作不用了，别的，干啥？别的，干啥？
8: 林彪，俺做新年土活的。徐
7: 总，那个了，我呢先拿些拿去啊。徐总，主席，老彭给俺写去。主席，庄子弟，前不是喊病毒，给那土中央不干的，慢慢不就是没路顿催促呢？你，这只徐总。
8: 哦，要求。 前的三个，我是也是接不住的。我是林彪，生意确实有给，跟总厂都做下的下事，连接业绩，让给估值起来。

하고 숨에 대 뉴욕시 남자지 손자 니머니 내수 겸나 다와직 잠 동부치시 나수다네 모두 정시 단도 정제 체로 동시 띵부자야 망차나 깜부 쪼쪼 절다 띵부주야 망차비나 나르도 당시 제제 기부여 마시 야 정스 채우다 참부 개비 내리 포모다 젤리비 내지 내수 겸나 여해 여 마시 머진 퇴잠디 로촌중지 젠도르기 냠냠 메자 또 스텝 메바다가 남사 공부슈시 이내 젠도 팅지레 요마시 정다 규르 못인데 지야디 젠도 야부 요약 치도시 지미게 슈게브슈아 페라 두주 로비에 치비시라지 사구이 셴레 치와 요시 이내 진흥에도 중리 로로 로부초번의 손재 타바르 차샤비나 개용기 앙숨베 차가타 점니 리기 전도나라 차가 라뇨 역시 마주 캐주 체슈디 옥다증부디 유시 사공기 리지리 세고마르베 도주 체교 참부 역시 도주 전도나라야 개용네 앙숨베르디 점링기 추제 덴데레 역시 마주 디제신다 지레니 도주치 데네 로마사부스 데게데게 교아 탄도 다젤립교기 보문이 유바 오야 지게 부치 지게 보문치 제교 아 야 랑카르 제소 도동 교회베 교회나 남사치 종다치아 나오커 등마시 젠도치 안 마시 고동 가르 교내레 지구마치베 아 나주 삼마 킹이 고디에 얼다 거버친 부부 주다날 주라 거버친 보에르다 감숨다 까지 십주 뉴르제 주민은 저기요시 하고 중에 인지 고르 마차치 아 교 nga chibu sa nye tente yo shi ine li lep ni nye yo ma shi chongda che je gale che shu ge tu zu te ya nye she she tambi na nga li gyab she gyab nye gya ji gya tamo yo shi gyab she gyab nye ke min du kong zu jang zhe ya bu shi to ro che na tewe nga ga cho ji gi 갭시에 가르게네리 마 주도 진로메 이네 춤제티 야부시톱제 건조롭쟁게 네디온티 타주 제니 리모트 한부 류제베 장제 토브로 제나 마 가조 친부도 조준이부도 인다 정다치야 갈레 카부치 네 랑즈 네부도 연사시 네 정규 결제 슈고레 마주니 건조 장제 야부토바타 젠도나레야 응림 토로 제비나 건조다 파마니가 가부시 Lopcho tsui, jenduru ki jendzui chabu yue ba, seba shira xingshi. Ngarali luze loma cheche yongyo yi, jendur la gangen chenpo kazu yue ba ta, chongda la gangen kazu yue ba seba xingi yue. Oya, tari chi a, gorjik inda, gorjik yo zeri da. Nge la, susu janyo ki zenyu la samlu yabu shita, yabu zhe gyo la. Tanto Choma Shibina Nyinga Chaharu Chujie Dei Chongda Chen Shiginda Pomodos Kua Nyele Puyinda Gyo Khonzu Chongda Ra Kale Che Shugui Tuzi Kibla Nye Kibri Lugui Bawata Yang Kibri Mojita Anji Khonzu Jee Simba Chongda Che Zang Khonzu Dien Dien Sim Kibu Yomashi

0: 만주파율이야 죽샬뢰야 차샤나 랑가 상마 버리버리 소자 한고 어 셈부도 첸데기 죽샬뢰스데 요마리 랑가 상올로 살람지 디니 루규기 신지 테비 남규 정다 제처도 로젠게 낭도 개체어든조 어 신지 갭지 어 쇼게 나교던 그유 로준다 류제니가 덤지치그유 류제 야고 뭐 좀 봐 차샤네 투진 루리 순분네 로지 야거질이야 어 유련 붙이고 생비
1: 아 남이 녀람 제티치그유 빨라기 친제지 폐지 다다 매버자 Nanzui Puyu Jokhsa Ri, Shizu Chonggi Chongba Zong, Lunggar Shang Lunggar Chongzu Ni Ri, Chanyun Sabu Toze Mi Ngadong Sumji Shibju Zamyo Ri, Lungba Ni Lhasabar Parda Rinpo Songza, Lo Ji Lhana Pama Tien Chik Zamli Tuya Yo Ma Ri, Che Zang Pama Chengki.
2: Ma Shi Manji Lurim Thambu Yin Ru, 你对先生女婿中切赞约。
1: 特色唐伯如何拿着我是。帕给立即特色唐伯那么多位将这些测试的没什么意义呢。如何提呢啊出个马上。

0: Dikar, Salong Chi Xu Yu, Niu Yi Shan Do Chu, Ngu Chu Liu Bu Chu. Dikar Salong Ni, Ndo Chu Chu Gup, Jukba Mi Diwa Ni, Ndo Chu Kebe Liu Zeba Parta. Parta Ringwe Yu Xia Chu, U Chebe Gang Yi Kese Di Jun Kyung Par. Lop Zeng To, He Ni Mi Dokpa Ni, Kodo Sebe Par. Seng Gung Le, Jiang Zhe Ji Se Tur Degup, Sim Na Ngan Zha Lang Xin, Ngur Shu Jiwe Par. 급텔 참론 용주로 최다식 튼 테니 닌토 닌지기 양골 양골타 균체 매발은 유로 망외 정다르 셋이 더 꾀유라 현재체 뿡뿡염시기 육샤르급 펜주 따르 종래 제배 저와 섬을 튼듯타 현재 텐조 표도 종외 류제바식도 교르니이
1: 시즈 총기레 탕게 루블링기 윤자 부족히 청왕 무줍라 탕게 제제 럽디 미도 숨타 냠토 차와테레 배준 체 유진 게르츠 탕게 제제 균진 체 유바타 미릅사비 튀릅기 피게 탄 뒤니 페유기 제바 주시르 체디 탕게 잠추 사좀 치기 된팅 제메 이웅 편조 일리 제낭 기부장기 롱바 시에바 제비 슈주인
2: 년년제당 너부 유군년제 나금바 서중랑바 너주등바소기 너공 대본년제 유방 나당 나오는 소주강을 배당 나 상화당 장세 다중제체네 비기고 진구리 유방 나당 나오는 소주강기 갱구당 슈노 주구상말 닌다 리밍아 냠니 낭초라 리미 루즈당 십제강 낭초게 제라 딜루기 나와지 나와 대부메바당 나와 소개바 스타주랑바 주주 냐바 소개 내주 유지 유황 나다 나와 소주카로 피다 나와 우주 타고 소개 나와 내주 유지 유황 나다 나와 소주카로 피다 유황 나와 소주칸기 나와 먹바당 나와 장스진에 피라 딜루기 나와 시지 개용기 무지 통다 예신 리밍아 루지다 시제 냠민제 나죠 나고당 나와 내주 유지 유황 나다 나와 소주카로 피다 대단 루치 카바르 내가 제 고지 조치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 통기 냥젤라 푸가 민가 기타드
3: 네 초기 뒤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문딘 카토 양차베

0: 자.
1: 야, 미키비 너콩 티브 미타. 너콩 가봐. 너 약속된 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트시. 겨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3: 미망부지게 와야 냠주네 한국 가르쿵고요 세트기 예 데비나 림고 대당 초에 다르마탕 견과기 군게 한국디 비제 베레스와 한국디 요디 토부송다 Jengwa gangbe chido ma jab tang. Ti tup jile ya. Ya, yang wu yue ba. Jine gangba gale ma gub tang. Wuna ma shuwe, che chi ting zhe duwa. Nye debi na, che rang tulu debi nga ne di si nang si.
4: Wu bai zi zi xin ki zha chui chu gu ti ni, kyu zi gu na tang, shu lo, gar gu chi tup gi zao wa, chi mo so, zi xin mang bu le, du ling che ba xin yin bie, di tang ki zha chui gi wa tang, che chi, ki gi wu zhar, da gyung che bie, tuk lu di. Wu bai zi zi xin ki zha chui chu gu ti ni, zi xin ki rik mang bu le, du ling che bie, chi mang ar bu mie la, chu xin na ga mang xin, zha chui chu gi, chu xin yom la, zi bie, tong nang du. Long ni xu zi xin ki zha chui chun tak xin yin bie, gu ni la, di tang ki zha chui chu bie, di nang nyam ling tu. Tan da ka bar gyam ne, ngang yun nang chi, rim chung ni nyu chi, ji bi gu yin la, zha chui chu bie, yo che cha zang, ji gyam bi gu yin. Plase wu bai zi zi xin ki zha chui di ne ki, tan da zha tong tong la, zha chui chu bar, gor xip chu xi gu ta, gor su gu tang, zha ring war, zha chui chu bar, gor dun chu dun gu tang, gor su gu le me gui jing. Nyin dar, chong ga la, ngon le pip gen ki, guan zhi ju rin bu mi bar, zi ri gi wu zha chua tang, dang kyung chi gu yin. Ni la di tang ki zha chui gyoba tang wu zha da gyong nang gui chi wu bai zi zi xin ki zha chui gyoba tang zha sung di ne kang la pip tang lu zhi kabar le guo ge gu chi chu chi sung a chik chik ge
5: oh xin ye zhi xie le nan zhi ling guo da jing heng guo de kui me ne ji ran mo lu si ne le nan ku ra ke tu jian nang e a shi guo zhi xi du oh ya ten ge guo zhi xi du da da ta lu heng guo de wu ne xu guan duo 두부, 배부, 양부, 조부, 하장의 야오두.
6: 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7: 你看，北京市那边，最近有禁止选秀孙中山站，对吧？根据学。

히말라야 시베 컨지 유고웨 므네치나 티니 컨지 고르웨 쯤닝 양짓하 양신 갸치웨 타베 싱컴싱시 조베 므네치나 티니 미르 망보 시차세 파사타 지웨 추베 사튜니 추어시시

0: 갈 수 있어. 까먹 중에. 야, 류다. 帮忙用 자식이.
1: 콩아, 까먹자.
0: 디디 마리아 야. 오늘 쟤는 디디랑 밥을 용도 시라 역시. 쇼슬레오르스야 전국대 밥에 되면 부수고.

0: 지러스기 공개 공제 기지 주거 민주 대표 지교 조부디 중공기 접지 남자 양탁과 인비 문준유 송기 접지 당용 로디오라 로디오 마오쯔동 중국 공전당의 우지 지혜라 갑주 지러스기 관인스나 공통의 대표나 중다 대비 중지리 미션다 변당 왕민 조부경 마지 송기 你 王家祥武汉罗西那边 马云不卡嘞 卡嘞别亏嘞啊 吉米托洛夫斯尼亚波多地 莫斯科的米迭卡西面随行的
1: 陆丁王米 中央的各部中仓总制作听说不错呀打打我们送的 电台业绩的几辆组队的抓药剂 提来看叫延安罗出
0: 他在那个地内的继续的，第七次就我也忙不着了。仓总制造所呢，武汉错了吧？第二那次，我们当仓总制造也批给仓储的，俺这第一次呢，当年长不长下雨，这对那么几个差的不有了吧？俺第二次大也可多，你先当农村人。

0: 국민당에 가봐서네 나도 다 좋아했어. 게임쇼에다 대처배서 화제도 뚱고리. 나도 중국 공산당기 토린 레시피배.
1: 당다당은 그러 가서 그도 그 당수다 등점수. 당수 용신당 전대서 고기.
0: 기나가 숨 다리. 내 뒤디 중국 상송표소 팀축배도 뒤배 마세. 당도 지나게 대가 티슈다 긴기제 당수 칠승고 우리. 特朝基督西亚地 제림니엔체당 당쇼내베멍시시 삼로당 첩시 增速电影 人数人席地 국민당당공제당 양당당쇼신당카리내지구리 루틴刘少奇给宋普特上市 제시상매蒋介石的阎锡山公司给我语呢 很多特朝基督结果也很弱人 俺是空车等米 马克思人路不是 마그스링로디 네바도 미리가 나부규제 문규제우리 마그스링로 중국제를 규규디 나수 당용 기탁주 제국에 내두시리 샤물함기 네바도 지미당우리라 퇴미범직 시대 뉴스우리 롱지링로 네바도 참샤국이
2: 당그 튼지다 지규 송종치지 나주 당게 나주 로디라 당그 전지다 당그 지인을 지송 쇼국에 롭스게우푸 당동에 바도 대배 세부다 십차배 당수 당점 수제 미게르게 전조를 뇌교 매부치우리 나주 미게르게 전조를 지송다 뇽에 망을 지송 오짐게 공짐을 지송 당용게 중앙 지송 수준 내셔 처리 당기 레드 탐제라 중앙게 직도 구지 처리 당기 전조태 망주 직도 넘로 라다 집에 시제 자든지
0: 다부도 나수 탄도 중국 사지 차상 신고 마리 나주 뒤다도 내가 뒤져지라 도나치우리 럽젠기 사지지라 숲지시디 사지지 배숑로 매부다 루규기 셰제 매바 퇴응을 내고라 셰도면나 대기 흩습시 마리
3: 급주배 상송 최소 팅주부 다와지글라 좀 초시 저조토 왕민기 예론 고다린로 남초라 각과 예비 당기 상루치 교수 대린 순지 신회기 내든 탁주 지금네 고잠시 류少奇 삼륜나 로주시부 삼시 체비 내 툰티 신이 부르듯 툰

0: ཅི དེ ཉེ ཅེ ཉེ སུ དེ དེ ཉེ ཅེ ཁར ཅི ཡུ ཁེ ཡོར དེ
1: ཤང ལོ ཡོན མེ
0: ཞང ཅུ ཅི ཉེ དེ ཅིན ཁུ ཅེ མ ཅེ ཅེ ཞང ཅུ ཞང ཅུ
1: གེ མ དེ གེ མ དེ ཞང ཅུ ཅེ གང ཨ་ཉིམ དོ དེ ནམ ལང ལ མོ ཉེ སུ
0: ཅེ Я стоскил.
1: Кажи, ты же сани мумар бе.
0: Жанси дала. Сани мумене ло ён чо мар бе. Я дансил. На данг лап жене твен бирда. Тири ни гуцонду со цаадага, со бу ёгу ги.
1: Джися, я буду.
0: Ян ян хару ёбо, со лесны ран ичи гене шибо.
1: Тири се не хва ёре. 내대 이제 도담해야 되게 사지래가 개좀 붙일다.
0: 나 도움도 그래.
1: 도와.
0: 쇼 뒤에 내 멋이 많이 쇼 없이 왜?
1: 검주로 로주 삼담이. 허브디 삼주와 삼주대. 주고 내가 서비스 잡았어.
0: 孔陈等米抢菜，孔陈等米来，米色抢菜过是呗？
1: 人家给吃的那些早，你也总得吃吧，东西嘛是啊。
0: 人家来爱尔达把花给抢菜了，三单个是，你拉不着打着我切啥？天天苦你拉不着眼呢，可这多。
1: 영아산계초삼아삼당동의되다내삼과요마지
0: 뭐시남자소리인부르고아야라루미스등매배
1: 지민지다오지민지다오지아야스나지민지그대로보장게다오지제자아이디타샤디간라진스다는건데도
0: 情，自动情的是呗啊？
1: 马吉，情的，热切情的，情给扎弟弟是要情的，跟着多。
0: 阿家保证，我那弟弟吃下。
2: 艾尔，宝华。你睡起，喂，艾儿，你睡的，懒人下，你今日打算写哦？弟弟，你起来，你拉出来给我打。
3: 俺们写了，我那是呗。
4: 俺们写三千了。
2: 你睡的也五十多，今日刚刚也睡呢，给他滚呢，还怪俺们多。
3: 阿妈也睡哟。
2: 他说我打，搞不懂个啊。
4: 大爷，
2: 行。
4: 大爷，三千你拉不着整理。
2: 你一点点搞不清是三千。

0: 두. 대규 있는 가래 있네 지그리. 가래. 대샤 캠쌤이 야옷 차려배.
1: 가지. 나 차도 끼고 두게.
0: 끼고 좀. 차도 싫어기.
1: 되게 싸도 근데 질 수 있으면 신기해.
0: 응. 신기해. 랑가 지시다.
1: 지. 지시다.
0: 시다 시다.
1: 얘긴 저 시하고. 님은 지 루보르도. 남간에 자샤스 범님이 뭐지사.
0: 两点呢,
1: Zasha, she, Pusu, the good Sabino. Anisha, Guyuko, Jay, Chamutosho, she. Won't he, Miller, Digista?
0: Ale.
1: Kinzo Kalin, your top sis, Nakala Sadui.
0: Diki. What is Jim Shepe? Rampo woke up in the do. Rudin shouted that has kept the curum the chimney. Susitching my gangrene.
2: Shannon would kiss the jetty, Carsumta. Changing maybe. Gang your chimbe, same monkey. Lambardonia among Chazi, Miss Bay, I'm sad to die, Yomashi.
0: What's it? No one had woman, too.
2: As I say, Fay, Shambo, come to Jaduga. Rudy shouted that Sasuke didn't give him good chimney. Can you go with my kids here?

0: 수주 유배니 면서단데 망고 요르바 제산제 수주 쇼교디게 가서치 돌다
1: 로니 파주 자주에다 자서에 모네야고 도르셔 자 작자다 시즈 포고제 제치고도
0: 도도 자캄보다 수주 매가 전난데네 제미도 제산 자주야다 자서야고나
1: 로니 파주 페지나로
2: Tingwen Gamjila Gor Yadan Chuji, Punze Sarbe Sikyong Kongze Gamjila Gor Dunju Dungule Jemigu, Gamni Yang Yuzi, Kongze Gor Nubjung Ruta, Gosur Guinbe, Tomjongji Puyu, Tomjong Tsuji Nangne, Nin Dunang, Buze Yinetun Yuzi, Tunze Chilo Chicho.
3: Narewan Sena, Rita Al Gabshi Tayu. Jetan the ring at Chenga, Logiba Dreham Gordi Kunze, Rista Ayum. Mune, Kalesh Takamajwa.
4: My combake well, Gabshi Dai, Caressena, Roger Padre, Hungo the Quernity, Comboca Jacob, Galhaji Kumundu, David Shipjitoa.
5: Nazanam, do you room Miss Lanji Degriba? I think a logic for Hungo the Dambi, Hungo the tea to be used, Chusu Kazella, Negam and Negamindu.
6: In legacy, Combuman with Yanga, you know, Roger Padre, Hungo the Corner, Congo Yanguze, the Wuze.
7: 저의

0: 자장 루지 남상도쇼
1: 소불당 우르베
0: 시
1: 성류도에
0: 아무튼 이제 지지 아치가 남상도다
1: 영화
2: 지금 少奇，多少岁数？我是公安局的。
3: 小钟，你也过得些粗气去的。
2: 杨先生，那你不知道。

0: 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陆军少奇，
1: 진짜 괜찮지 그래. 대진 교매 봐. 같이 해 그래.
2: 예 안에 가서 배도 다 먹고 있나. 콘저 가서 된다 개체 했더니 개체 뭐 중에.
3: 셈도
1: 저스시
3: 러스
1: 王守伟是爷的，一直写卷的没动，爷爷的东西都我回来了，我们大概明天用着这事情。
2: 你能干嘛去？什么东西？
1: 萝卜多，你最快也买着。主要给点点啊，做你最起码吃辣不的，什么吃什么吃起用来。
2: 你最提车，中央票，等到几个星期。

0: 민트 로티 단도 공부도 해.
1: 민도 영화 전에 로트 막 보던 게 민트 전에 안 할로 함도.
0: 슈트 셔도.
1: 러스.
0: 나 수상대. 저 투저에 남았나.
2: 로딩 후보. 로딩 자종 선례스.
3: 하지. 로딩 자종 선. 랑갈 칼레 가서.
1: 범라 감사. 칼레 가면 좀.
3: 되다. 现在这场历史性月，孔明党给土里马军、孔宅党党区啊归拢起，顶着太差大学嘛了呗，好孤独哎。党个制度哪个军队有的也不是，一年顶着这边呢，党里平头就下界，两个枪不要紧。蒋介石开始内战顶着有不行呢，桂林山都不许派遣士兵来看兵马甲不行，能住了还人家有谁？第一个给内部用了有个数的，新预备。
4: 罗德虎虎，当然需要年终的，那就贴个这顿钱嘛的。钱的工资大把，那我下了嘛下了，银行给提不中的，工作单也只有有了呗。第几顿钱嘛的呗？这是，等大的差不多，今晚的提过些钱没有？

0: 这个地方是中国的孙子所谓的大华堂部最牛的人刘少奇河南雀山庄的主高床的立地预计了你这千年中华预计特区的特区顶边恐怕堂部保护处
1: 陆定虎府 陆定虎府
2: 康萨
3: 我委屈局政治部部长朱立志。陆定朱立志，康萨。康。陆定虎副康萨，当然我看到老王来请我了。特地我河南省委政治部部长严启宇。这下陆定少米。陆定虎副，那把古丹尼斯，你也公开说呐。有嘛事？谈到对最他们这些两个职务的，我谈的开始就中国中的内最新的消息。
1: Yes，我拿手电筒，
2: 照。
1: 李叔，姚小的，姚小的姐，姚小的，明天的，应该人心叫嚣，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姚小的 아마 아마 아마
0: 주범 간지수
2: 야 죽이시다 교수 죽이시
0: 교수
1: 나도 나 교수 사야매네 아무라 러시게 미여르베 아마
3: 시순아 저거 도후마시
0: 조리지 근데 그래 잡지
2: 저도나
4: 네 샬로세리 로니 조제 망소서 저 교수라도
0: 람사 보자 제자기 스줄락다 제니 망소서 똑은 내 된다 주저그리
4: 하고스 나 수대대 간교도 그시기
0: 스스야
4: 로디호보 드네 대도 리홍대서 미사디 기업다 하리
0: 드레제나 대배 너버지 나즈미게 된거 망쳐라 강에 드레토 요리대 나즈하고 요마지 디 레게겐 줄다
4: 마수 미사디 바바 촌촌 입 시비 마도 콘즈 나르가는 요바 베트남 주쇼샤 어디데스나 남사 탑시 다제 교수대이
0: 예데나 폴뱀베 탑시 상담국이 딜레 마주니라 고문자지 되는 맛이 아자데 고란즈 나르상한다 야나 저지 좀지 조조 잡지 레고 제도 제스진 병원에 파주 중에 글루딘소 답지 중국이
4: 레스
2: 용아
0: 아자 당당한 주 주도 제 평대 청소 모든 유배
2: 아시 야 많이 되시 구려무게
3: 메트유 공을 더지 더지
0: 공을 개 마시 예명을 호후스유
3: 더지
0: 제는 주도 제에다가 땡기치긴다 보
5: 라
0: 장가마 따도야 오시라

0: 호당포 중공 중앙 의규주기 가다 리셴년기 서지 봉지 시비 정수 님의 구동 조치로 내치디 河南 최산 동기 주거 총대내 퇴디 우한기 타고 시미 자위 개초로 봉규체 람바르도 河北 유대 규거 리비마다 국민당기 광시 철도 봉디파 뻗듭 챵체 국민당기 무봉 첩두마 실수체 서지 봉지 시비 듄도 총디 터블라제 天津 서지 봉지 시비 河北 의규도 리비마다 등위내 뻗듭 챵딩 당부디
1: 莫得比西军千把米那样替莽作追拍下千把下要不就不死要不就不死有点个莫住的都不中给都不进鬼的这么你就来撒这不的俺昨天这次军区撒这给个千把领鬼的唐大电视上面的当山亚斯古给拉巴都湖北围住了李先年给俺们鬼东主中给马就不叫鬼莫不都说些进去唐大武汉给他过去别叫了崩就去别干的下这不是拍下千把下下要不多他个人去多陆顿上面
2: 让别人爹爹的用马戏湖北玉柱姐姐等于熟悉天气你还说了上街小中大立在山下这把陆顿新大恩吉大陆镇军的德镇大爷藏不起油你都能给金城来俺也去难的陆顿媳妇
3: 阿香啥意呢藏没老师给你们年轻但杨叔叔看俺的狗有没满路里那天是大着马戏阿里
2: 谢谢我是
3: 都是在对上看他有你对没多
2: 用的有空球他的眼光打不过这马了卡不及这个多俺也按了出发中间的可把用过谁用的值不值用的值下等这次小中也上给吃油呀俺让顾松去看油买的小中去小马去他个人对着了连接把卡子过油呢路顶夫妇小了妹妹把咱们提前的油买了吧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Rasine lesu.
2: Zhuxi ran zhuxi.
1: Ale. Yahudo, zhuxi nga yu yu den bazhi.
2: Ai er da bao hua, lo zhen yao xi lai du. Zuo wei tie le, da da xin ye yo xi, lo die bi.
1: Yo a, de bi as. Wei, de da, nian su dou xi yao. Ya. Lang ga la ga le ka yo xi.
2: Rang ge ngai gun dou har xiong bo, ha wo men duwei.
1: Gyundo kemi nduwa?
2: Rangi shingma ri samchiu.
1: Ale, gyundo chungxia.
2: Gyundo har shingdo.
1: Supu chir shingxia.
2: Chua meba.
1: Nge, rang ma li rin lu chudze tor shingxia sige yu.
2: Su shi shing yu be.
1: Rang chob gu yu.
2: Rangi ke du chob gu yu dan shing bishi.
1: A xiang. Rang yong zang a gao pi cha xiong. Wo ji, nie zhang dam san xie wo.
2: Dam san ka xie?
1: Rang dui da. Zhu gou li bei ji le. Nie kong zhe deng mi chang zai mao xia ma zong di. Xin ne chi zao su.
2: Kong zhe deng mi chang zai mao wa? Ying zhu ji le tui ba chi ming du ge.
1: A zi. Ying zhu ji si kar si re. Ying zhu ji ni la si tui ba chi yu. Tak ada lagi zah, ngaji rosia, mudah sahaja aku sih kebiri.

다른 내 중요한 사업이 되겠노. 랑가르 집인 게 있으면 사시다. 계급지 교기 사시 가봐야 되는 이거 싫어요 혹시. 你还是完了，你去搜搜去说。

0: 컨텐츠에 저종성 상교월다. 기니니가 상회래가 신이지. 로보도 내주 갈라기 메싱마지. 닝게급러. 기니님도데. 펜주 깊숭치리다. 주도치리. 대리치서 용구리. 드레스에나 약봉두에. 오늘 인지 수수 볼도 되나. 신에 내가 후다 제발 지그리베. 사소 우게.
1: 로딩 후보. 자다 그 로티 좋았어.
0: 하고서. 단다단게 장장구쇼 제가 당국 요지 마세라게 타교읍시로 개제디 내셰비
1: 루튼주리티게다샤 루튼후부 안회의류 장란점주쇼샤 님숨고 루튼셰페 안회의유치니 익지구제 리비드마기 도숲샤중원스톤초 탑스드마라 먹탑시가 다로스기 다들부터 로마주 루튼셰페게 탱은양결 루튼후부기 수호有有马力, 热瓦尔曾祖呢, 列瓦桑达尼, 看着路丁虎夫了, 大多是你起, 才若斯里。
0: 用啊, 好好说,
1: Yes。
0: 路丁静明华清楚,
2: 莫拉, 罗清楚,
0: 罗清楚, 给些马扎孔呢,
2: 路丁虎夫, 那种他去读书。 진민게 양한 로미 마보영을 하잖나 인진 오스템부 체제 계란 다 주인스기
0: 삼교부터 레동브리베
2: 제 계란 감옥에 로스테샤 머랑시그디 좀모도 잠자 수영마리 로드호보 토제나
3: 다 마주인
0: 용아

0: 어제 바다 보고 님도 이거지 제대. 김도.
1: 아우자 감사.
0: 감사. 서지. 멘저다 주거는 옆에 루딘트 마셔야로. 장거 담시 미지 지금이로. 군대도 미창대 마왔어야 지치입다.
2: 당대 주다던 이유.
0: 장매 여도 쓰기. 랑게 말레로면 신제. 직시하는 그때도 와.
2: 말레로미에 비기 지름다 두름기 레집 소경 지스리. 니한테도 주다야 부지당제 신의 그때도.
0: 내 호텔로 랑게 팀 망고서 주기 왔으기. 내일 쉬다. 당대 두두 약쉬었자. 개요를 주고 지자 로니 신부리. 당거 뭔가 나라 내 두대 민나서 된 거리. 대가라 다시나 국민당을 이겨 죽심 선사 루드민 용지 삼로 선생 차요리 최시 도병 안에 정은이 주셔야 고프도
2: 용아 장 그 귀질 닝이다
0: 용아

0: 중무 보증 상승이야. 네 메스데. 네 바르토. 좀이 약부치 지지. 공제 등미 군주다. 시규 내던 걸 약부치 시기.
1: 용아. 장게 치사다. 님람 산대제 로보보 당구치.
2: 빨라빨라. 드리 시계 미슬랍제 나가자 다가리스. 빨라 키랑게 치베 테디. 공제 당 송저리사. 빨라 캐슈베.
3: 빨라 키랑 감나소.
0: 봐봐. 계란이게 아마체스 지구유. 로주 콩라. 기니가 아메가 신유유. 바베 테디 치사스나. 아메 안탕포데. 로보 보탕부터 지인시기. 이네
3: 빨라
0: 보화
3: 로
0: 상 민낙 보세야티 아메 민네 총부지 보화스너 중화 송교체 학턴다지 아메즈와 추수등교와 말다
3: 빨라 뉴스 그랑 라프라테드 민루웨 화스다야디 연화를送给学校存到了吧? 听到你给 폭등이 네 메시지 제시 마시
0: 二 宝华 탄다 롭중 야구치 진부차스는 내가 야구치 쳐오리 기니키 아마 능시
2: 나한테
0: 매 공제 등미치 쇼지
2: 낭다 먹어봐라
3: 문이가 낭다 먹어

0: 주쇼.
1: 야피.
0: 주쇼. 디 국민당기 삼베 지구노스야 데 미지. 중앙의 숙다 침배 든지자 메인이지. 내 소주도 스겨요. 계란게 지스다.
1: 레스.
0: 지. 지고 먹듭진 로니코와 텐스슈지. 튜벌루미베 작남지. 신다디. 중국 중앙의 국민당 당야 이지. 턴도 아래대 민규제 좀이 가실 시지유 기란게 시즈나다
1: 참문남비시 안주 욕디처지 당이제 디네 리르신 게부리 소시 좀이 지야대 모고쇼가게 니만에 가서 라히 마리 기란게 미드윈 키카스쿠도 올린게 줍사브리 달람사 중화 우유테오리 근데 세네 리비디마도 틱순 쇼하기 출구 광고 제고 위나 타무데 척슈랑 된유시야
0: 녜신수 강교 선수보다 저와시 레지 몬스터도 되네 둔주 로죠
1: 다리 그냥 척주디 그저 유명하다 주시야 탄도 레지 몬스터 녜키라로 막부지르시 저지슈
0: 어지
1: 슈하이 동리
0: 야우슈
1: 팀이 가산 안락봉바 미주화샤 야로 야구주도음도 그저스제네 양면주자기 야구매사 배시수린로 조거기리 디듀 부카지티제 로중지주리 니에트요구제너 바오화다 아야 님도단승기 바오화심부샤자 낭다요마리 이내 아야 신주루바 다마다디 기랑게 공부역세시에나 디데나너 중화우유일마태고 겹쇼그네듀 탁주도외마세 기라이 토르르제 잘레나 조리
0: 주쇼 토체나 나 삼자 자원님의 진비 중모 따도 시리
1: 아인다 안지 비엘롭 좀 시고 우리 마세다과 이거 다용기 마시아진 교수 요리 이내 시지 마고 장도 우수 봐 보화다 아야 파친 배제러 군이 진주니게 로보다 따도 시리
0: 레스
2: 小心你走呀呀林的哦呀林的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呀哎 呢，卡些五十八位投注的，卡些八米兄弟主把进去，也拢穷养嘛嘞。我你两阿姐，公司苏联吃着谁？
3: 咱家本地个院子啊，我你一不想啊。
2: 哼，咋个嘞？
0: 钱能给你了，该来算数。
2: 提这个吧，呀，俺知道。
3: 哎呀。

0: 좋죠. 좋죠. 장비 권도부 루틴리스. 루틴리스 샤치비게 니슬라샤.
1: 내수하래.
0: 샤치 안회 세규리에다가 국민당 장수 신지기 주식 한대 칭다. 안회기 리베 이게 봉드티제 신노 장조 숨네. 안회 세규로 거춤 시샤. 적슈토니 스지마다 시부 주주롱을 끌듯이 시샤.
1: 클라스베
0: 세사
1: 少奇公司 갑자기 근데 세세도
0: 少奇가 당구체는 봉투 당지 꼴좀 신경을 파바르코치 체주 세계랑가 춘지치도 세샤 이는 선지레지 주민기 추셔 주고 봉투 당부 황원의 랑가 송고에니 안후 세계랑 말로 봉주치도 세샤
1: 추셔 축배 난진의 봉주제 마르수신변아 딩이 섭지사배 추셔 축부지마
0: 리 봉투 다 그리
2: 少奇莫得他不得找我多心不得关键些许多不离要不是擦他就是要不离明天大什么的是他把灯给我妈去那个国民党团大的亚马逊都不许进去给这么自己要不离
3: 탄다지마게 주종다 샤허지 전자원에 안서 루중 시부다 나바 봉주 지교리 라가니 전자종 구허 총대라 자대 국민당의 리벤 이게 갑대 마지바 배침지 시마기 고즈 직제 야부 유사 뇨함 지비 라가니 스스 초숨 제요리 님숨코 나즈 징부 장랑 누무기 디시 소다 제사 저장 안 심지 나즈 안 후시 규디데니 어당 스위를 용요리
2: 저마다지 머무망부지 구슈 정부 요지 내대나 콘수다 우주게 증거하면도 콘주봉주체 소디네 유제 정원의 특별구 국가 약부세규리 서버그 상시 비주 약부체니 콘주 현재 미제 발구세우리 대내 강교 내부체 내부지 기지기 즉 위양스체니 공부지 이지신 정말 돌판 당구지
1: 정말게 봉구교세 립돈시고리 나수니엘 소고 대내 제일 소고 요금에 당부체와 돈에 정구 왕시 승구리 나로든 후후 수세 배드 못유
0: 먼저 안회시규 사자 규미 배가로 망조 멍시 야우시 자요리 딘시고를 점마다 터브리시디 넘시다 서버 민팅기나니 마타사 계제니 아주 심요리 마일로드 호프 그 터브지로 못유
2: 하이동 근데도 양능도 왜
1: 마일로드 호프 괴질 못유메 로드 호프 안회시규 립내제 딱 와지 김씨 지고 있었거든.

0: 친중 먹다나 상면 어사딘데 겨도 없이 오래 샴랑 아줄로주 따고 쉬라게 담시는 그리 오 영호
1: 참시하다 마시 다리 먹다데 겨도 없이 이내가 루이스 마소 치쇼 축배 독지 대리배 표현이 킬해 교가 초하신의 고제 되네 제스 묘마시 지마 겨도 축출래 살지에 다 도움도 텐도 먹다데 나주시메 마고마리데 젠디초라 첩시다샤 예지시게비 다쇼 뒤부주고게 뒤우게 돈라스 배슈다샤 디 뒤우게슈 지마직세도 다치고서 고토야 큐니민도
2: 나주디 오다 경디 마무데 접어요지 주발로드소
3: 제 바로로 제
1: 포도 포프리 나주면다 스부메베 괴티 급교 마시 다리 먹다데 규 봉디카게 팔로제 막조시 구기 지마 뒤우게슈 지마 찌레 세모토베 니즈토나 나다고 슈그 대자 킨수굴 사다주 슈그이
2: 뭐 슈라
1: 루틴소 저자가 그 먹더 다들 고 중조지 나 수 탄도 모두 예구스 봐 당 중앙다 모 주시 탄도 위주 주게 나서 감지 참아 샤바 샤큐 샤큐 모두 샤큐 랑지 되어 역시
4: 俺说，
5: 没事了，
4: 看这朵，
5: 等到这边算不算？

0: xiangbei ganzu bugu dige da domni mangchu zhen xin yinbi chi la ani sishung ki zong sishung da zong danda jige dengui chanya da jige sikyong shibji na je an zi ba chego kandre shibbe wii nai zha bai sishung ge zhungzhe chama da na je an ganzu diga zo kare se na ndigwar tu zo yi nai zha penchong ham zobo yi nai zha an di na lo nai jige din zamja zam na nye da ani chargul na nye da dige bai riming to ne jik laksam namda to ne logar simgar to ne pige jik di ni nyamdo jik lakze yago shi chung sunga di yung tu zamba ani buku duen zo da bai kaso ure da hen jik jik jitab ga shiru dan ten bai buku da chata
1: xie zi chong kien nam lin zong kia zi xiang go li chong zi qi bai lam so gu ni Gekab rinbe ngunmi rinne shusha, shangba lamu gyunzin chibi, shunu luchung ki soba keji shi yinshi. Ngunmi rinne shusha songgyong tang, gyunzin chibi, gaza ni mir tuyo shi. Nedun terminne, jelo nyedo nishu zeng nilu dawa chukbar. Namlin zong, gyazu shang gole chongzu chibi lamu soba di zubu shi.
0: Ngazu buku tsu kimda yinne zha, buku rinyi yinne zha, Ti nalo tab cho kanji tole jikyu, ani nganzui kune xie wne dike tuido liya tong che che, ani buku dike sokyong yangu chumbo.
2: Dejing ina lhamu jangni tanda tsamla lo xi lak tsamji lang songs. Dejing ra ina lhamu gashi yongye di ina, jingne che na dejing re pama lhamu trake ta, nyine che na dejing re pekyu punji che ye di reji yins. Dejing re ina lopdre nangdu ina, loma namla lhamu lamne ina, rang miri ki rikhing di ina, manya kongbe tang nyamba laso tong ye di reji.
3: Ningla khansi kyo ta?
2: Pusing sara.
3: Lo khatsu ba?
2: Lo du.
3: Lhamu jangni maa leo chin sa?
2: Lo sum.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야구 첩투에 맞세 단도 첩중 신다리야 배 지금 노르네 노르 마대봐 낭소 문 쳐고 요리 아니 지금 수군님은 쳐고 요리 자사 배사 첩구도가 대체자 대토네 지금 안조 다 뒤로 싸발라 리드 잠바 아니 망조 거고 뒤에 뒤로 싸배 망조 지금 맨자지 인도 잠바 뒤리야 삼르 그거 대토가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电灯修为插电囊修旧，彻底进行约束。
4: 说得一年子，那么久一年子，那么大一年子，上么压岁钱的？哈个松啊！我让俺做点挣大钱的，干不停下。我把看这事了不就？给没给？啊，姑姑妈子啊，停停停，要叮咛几多？哒当当哒当当哒当当哒当哒当当哒当当哒当，哈个松哎，拉瓜米的过年不？那么久电视啊？他也是亲戚，他这俺做地接我妈的，俺做不过差不多得了噻。他不过到哪的个给他，俺做年不差不多，俺做日不挣钱要钱，哈个松啊？没个脸孙的爱来也哈个松啊？俺跟做什么学校了？俺一级月木头也当上我。
0: 不过这就我那吃下面呢。아니 코난주 지기 딱 쪼쪼기 자기인 가르 열어서는 좋은 코난랑 겪고 온 날로야 망조를 삼은 소고 망고 더그지 열어봐 디인도 삼아 디 날로네 소소히 겪고 온 날로 정조인에 자 샹인에 자 디 날로네 삼와 추기 기겐 배 지네 시제 연대 야고 아니 니네 지기 가소래 지기 르단치야 삼로 지금 다 뒤집 망고 지금 디나 보고 소중 지하로 배드 졸라 두고 요래들에 그런 게 지금 유보사가 치민에 파 딜레 하게 지금 내가 돈이든 되면 지금 유 삼상 다 기간 남았어요 남 균도네 다 지금 예수 뒤집 나로 임내자 아니 야게 공세 공개 공세 나로리야 샤단 쇼리야 루진다 지지 제가 보고 들어서 자기 너무 신다다 면자 지금 자기 이유 봐
5: 어 좀 보고 좀 봐 냐와 뽑을 달 루티 야 림바 코차에서 나네 마 개개 있는 림바 에 냉엘라 보카상 툰두블라스게 찍 배워 다 신나 배워 되네 소망 도출라시 다 림바 니 페타 오다 숨바고 나리 화무티라 인지기 강다라람 찌빠랑네 다 강다르 코도 숨바도 찌 쪼뜸네 다 뽑을로 대쇼 디리 다 쪼라도에 코도 일람네

0: chukchis yore, mi kirgi guda chikyug cheme da nyamdim tone chatun shiya nyi. Duz cheche, ani changma lo de yang sanay so so so ne, yang yaachik yon che, nganzu chikyug de penchol hamu chogu ne, da nganzu ndogar tunzo ne, guji che cheche, ani pige chinga, chelegi, chupchibo pige tang, ani yang pyu taro tang cheche. Ani tene chigi nyinju chiya yine cha, gurim shisha cheche, ani yang kaso re, zhungu ndogar tunzo ki, chato le ya. Ge ca ne, ane chato ne gama jik kyo. Ya, dine chato ne jik ndangdun chung ne, ya suyu nguwa le ya. Ta nganzu lodari ji xingqin mandra talo shanghai le dowa, nani jangsu le yinba yu. Dusi jen je lodari ji kuna zu didi, jeho besi di xingqin ka le ya, jeho logi logi didi su nangu dowa.
1: Penchun lamu tsokbe yin su na, tsobur yin su na, ta gyabkyur dang, tongji na wama se, lamu tsokbe yin su na nganzi, unzi kaya denzi lagi chala yinsuna lami chibia lama tsokpa di yinsuna tsokchun chewa dila shanghai chonggiru yinsuna ta lami chabdin tinte chee chungwa yinsuna simdingne hajang yinsuna gadzu chimbu chungla tewe diyang ta tarigin anzi chibia lama tsokpa di shanghai yinsuna lami chabdin chee di yinsuna jumze hajang ki lebu tinte tinte zane sim nangla yinsuna hajang gadzu chimbu tinte chungla
2: chibia lama tsokpa di gole chongzu rinne mingchang shidu kyuba ma se 미리 편준와 저와 비리타 미리 튼지르 꾸리동웨 지삼더후 큰 없이 진내타 초고송도 지외 남바티 초고스 나외 규제 균진토바 단체지 중화미리 직균 초배 도시 습도동교 튼진 상부자도 땅키 양타베 시주와타 지외 챔베 니치워 레친 남미종키 지베 함초고디 게림 사바시도 피게 주주니
0: 메미급식시 로람 지하다 핀주 로종 지하다 아니 최연의 만주 숙제지 직지 총제 갈때들에 망하다 아니 대자외 대다 대자외 지금 망고 집이야 숙토야기 아니 저거 지금 이었어
3: 저거 신신서 권리 난 안수 남린종 가스샹 권리 청수 집에 함 서부대 해야 균륜 체허리 샴기 뒤즈나 안수냠토 콘즈니도 니서초르 별종롱 진년치리 공기 별개레센 자시베 쇼부시베 토랴 첩뚜치베 원베 뚜시베 테지스난토

0: 아주 고급의 샤마스 가서 내 마시베 아.
1: 어, 뭐 되겠지. 네, 제일 쇼시.
0: 고급의 샤모 과여세아.
2: 사람도 고고 티베 천나스도.
3: 今天进了检查机学给新赛冲修的别新赛证明那造谣的在这里也能遇到前面
4: 预备

0: 키스토다 봄랍 디코즈르샤 컨제스데 파티기 상람나 가치유나
1: 야 장경아 저 로봇 체제 거블리 샤모기 세저 테프트 잡이네 무지게 참고장 타브시
2: 거블리 샤모 세저 테프디 나체 상하기 상하시 무 같이 되네 조금에
1: 예다 세이다 잠치디 마년 쑥치인다 저니
0: 笑啊嘛笑啊！哎，你笑你笑，胳膊里像我个三角铁的山头狼，三个人把钥匙。瞧你，我这着。那是。裤子穿泳衣，脚脚。裤子穿擦，脚裤穿上。俺俺走山头狼给穿个人把着。呀，没看好吧，去做。
3: 니가 여물 빼래. 내가 아주 광을 칭찬해.

0: 사실 착순 시험에 범죄하래. 전화 유리.
1: 나는 소예니. 나는 최초입니다. 제 모욕도
0: 别 더비아스. 당당 시도. 여기.
1: 장이 작다게 산주고 담불 담쇼.
2: 플리즈.

0: 체리 다 튐베 다단에 지소 단 초와 도구치 체리 다 튐베 넘교레 초에 된 주의 티다시 스마트 기계 공간사 단기나 주의 지심에 티니 변조 챔로 리센지 링뉴 소규 지부 티니 티리 즈반 탕 초대 응우송 라제 소제 콜라시 뷰니디 땡기 말아서 응원 튕기 소지 차게 라제 페이지티 최진 주지 다 차게 친통 라제 기레 디규 소규 리리기 겐제 탕 그르주 이게 통지 뉴조소기 시제 후진나 개교도 비주 전에 원소 원진 규리 난키 코르규 정 구제타 레취 체외 토담 리규 문규 체부규 소주 리리기 셉슈 추제 토리타 만내 조과 정초 통고 다 지소 통고 키세 준 충도 당 도부 중요지 샘모 뒤지 디나 링게리아 링뉴 젠키 소주디 근제 지르스 그 유미타 소지 차게 라제티 근제 유미 세리 수기
1: 링뉴 소제티 소제 차와타 미터 링뉴 진촌 지역이 피견 요구 침부 단두네 팀럽 킬레기 토담 견제 레리나 배주 제우 초부지 티에서 제타 차지 시장 침무제 냠지기 시시젠 키 퇴렌 긴캄 디부 준토부타 리두젠 기 토담 추세 토르다네 수주 선조 탕 총제 송교르 녀경 토담 제라 링뉴젠 키 정시 침무 20기 특주기 갑로 코든 토마세 차도 천민키 수주 견제 탕 거주 디게 송소 녀종 무제 십슈 소주 이든 소기 레고 상마르 지퇴 남베 초용게 십슈 코든 토보 초네 차도 천민을 켜베 소주 기타 마라 지차유 랑게 키켈레기 미미 조간타 미미 넘조 미미 랑과체 조딘 첨부 숨도 체베 리덴 소주 마라 조스브지 미미 조간니 취미 숨내 조시임바타 티나네 온제 주미 소좀 친제 오기 집에 겐 고보다 주거 춘주디는 코르교 감티다 오네 소좀 주슈기 내가 자라 샤사기 요리 김주 주미 코르교 감나네 코겐 키웅을소 문진 토마세 내가 시제 집자 때문에 규티 무소 응악토 코르교 감나네 오고 요마세 김주 겹사지 겐제 타글립 규제 응악토 코르교 감티 통제 겹사 오네 통제기업 갱키, 청소 통제기업지, 비내 통제 리리체, 개용기 사자카도 등거 요지. 지타비 레가 치다니 수균기미, 물소 딤주 치베 레추기 등안의 추우파 인신. 티양, 소수 코네 리뉴 갱키 레가 치다 잠지. 티딘, 소지 샤게 라젤 딤베, 소주 티, 중교 티외 리뉴 갱도 규규타, 자외 차내 수균기 소주 갱진기 내부로 균도 주규지. 워낙, 근데지리야 소지 차게 라제 쓰기유나 미리게 체진 라제 피게 라 치미지더듀 지코 라제네 냠지 차게 라제 규지 뒤럽기 포교 팅숨바 수지유부티니 소지 차게 라제지 소지 차게 라제니 초대 문송 라제 RFID 탕 차지 사긴 소지 GPS 구유 셰프 지체 농수 소시소 소세 티다 탕 카제 니젠 체베 주두 시송 땡케 체베 무세 티 친지 차와 탄 지네 체지 친동 타 지리 체디 링뉴 기 지디 타 요아 체와 다돔 니티 땡키 포담 키 미유 문교 체부시기 소지 차게 라제 말라 첨부 숨 키 콩소 소르다 규동 추제게 라제 타 친동 차게 말라 링뉴 말라 제 추유바 타 마라 침부 숨기 난도 뒤에 RFID 탕 GPS 마라 소기 사수 마보 구위소 소지 차게 라제 규너 무제 문진 탕 니티 땡키 최대 장가지와 리이와 딤주제 체배 체진 체인키 规矩 치토 초대 문진 RFID 라제 티 무소 긴제 치도 规矩 치유 소지 레지 유추 대중님 미에도 미로워 시이마 탕 캐디 대중나 리뉴 젠키 닝림 루베 카르 초대 우존 라제 페제비나 대중티 리뉴 젠도 교고여지 정구 젠키 렁수 조카나 대중티 르급류 진티 치토바타 더구 춘제 말라기 거주 규림 카키 투주라 체진 추도 체내 거주 지베 체진 젠기 토담라 더디 중구유 민아르 라제 티 랑게키 지순 숙주타 민제 소와 예중 회제 서두 내리 제기나 리주 충외 배순 유리 퇴송 내리 대리기 원소 문진타 최진 최도 지제 진대제 치배 규림 나리야 누구 하장기 침부 퇴유배 원소 야자 치배 규림 최기 된장을 갱송 토바탕 超对运送 RFID 拉在配件内，跟着运送拉都会瞬间起救热，胸内给头要紧。RFID 拉在糖，错的举动拉在送这切不久。蓝白给运送跟着内最西北门系统，运送了脱单糖瞬间起头。前头听你跟着冷铁托 RFID 吃了有些糖，错的举动有些直觉切不久。RFID 以小江车站唐林前列，跟着南国塔，跟着我所文景塔，你的点击景点，西厕所温州用我切不糖，南白去跟着我所特当车局喀山尖塔，通融尖头给我切的，我所跟着给北山塔，店家给你用我切个药剂，点击点内给特当车，所知查给了真理，点击点内给我所最零散人。RFID 吃了有些啤酒吃不烫，我所通知感托 RFID 已烧伤感冒，往这之前托为的 RFID 吃了有些感冒烫之一，最晚去通过烫嘴部跌中、缩中，提醒苏州三个结束拉肚准备吃了有些感冒节吃不久，第二点呢是因为我所考虑我人内最细致独立通的，我所专业确诊前去脱单图游戏。起来给脱单面的推到图，我所给专业内最大提醒，提肯定是些不是给我一。

0: lobsu ni lobdeb gi shecha lobjun cheba ta yikyu luntab cheba kona zang ma yinbara puchu la gunju ta mi shi detan so gi shecha pyusun chokba kogun lobsu jene puchu nam sheju nindin shi chakwa chekyu te yin ten de penchun shire le zena thasa chong gi bejin lobjun gi gigen ta thasa chong gi lobsu ju gi kimchang lobsu chele kenwang gi kungmi gen lakbu chere la ni lobda ta kimchang jiso je cho yong gi shuande la ten ni 부조라 롭스 동괴베 남베고라 체지 능규 임베 랭게네 기시 요바슈 하바체진 라니 젤로 직도 국제 뒤주 등고로 현조 허가 총기 갸자종 너럽 총대 라간 김도 총바타 녜도니로 현조 롭체네 튠지 나지수 덤종 종 롭진타 낭세 현조 진저 소수 롭스 롭체기 창례 나와타 젤로 녜도 고로로 현조 롭체네 셰랑베 롭네라 탄다 타서 베이징 룹진도 롭스 룹티기 창례 낭쇼르투 타서 총기 롭스 주기 김찬 롭스 첼레 켄왕기 두겐야 시신치 콩라 토림 룹진기 토림 기겐기 구미 톱이바마세 녜도 줄불로 랑종기 베산 진데 주린라 담퇴총 콩기 롭스 룹티기 쇼르도 타서 롭스타 강준진네 베기 좀레 규제소기 튜딥 토도 제좀타 톱좀소 망다지 변하네
1: 땡게 감사합니다 예밀이야 하버트리스고요. 드리 변종 롱친 인천리 공기 변종 시리기 리센트 규지제 네 자제 김달 현재 남다 아니 둘이 제약인 남된 소티 만한 속에 부족이 치도 자제 김달 현재다 다가는 시기 먼저 로베발이야 제지 상부치나지 초용네 차와 두대기 토네 안간 속에 부투남 수경 제약이 계속하지 시기인 다른 신경 하나 속에 로소스야 되게 타녀디 하정기 용지 치워지리자 은하 로규로 집하 즉 대비나 아니 등사 로소마와 남기 속에 로암이 총안에 제제제 은하 속에 아니 로소암 예나 가라 속에 잡다 리머지 집해게 좀 우리 숨기도 금세 가라스나 은하 속에 로암 미주제랑 좀 큰다 탑제 집에 규림 날이야 미 미남 소리야 가르코르베 쓰던 말이야 다 저게 사야이나 저게 또 다가난 신계 수술하니 이게 쓴게 대화이나 저게 또 딘자기 망고지 고베 규림 날이야 아니 만나서 대길이야 아 미 다게 센 담바이나 저게 삼로 만나서 계제 망고지 전시제 대남 쪽에 람르지 가르템브레 쓰던 말이야 레고 쳐라 람치트 만나서 그 람도로 예왔지 만나서 소리야 아 동해디 맞게 봐 대화 간절히 지구르베 지 람치트 수술하니 이게 람디가 친지제 아니 하버드 침에 맞아 셰리아 람치 된지지 안에 코나조로야 로소와 세팅되게 가나조 안에 계제지 수수도 다가는 신계 땅 안쪽에 지게 로소사디 타녀들이야 삼르다나 대송기 로규나리아 즉 떠들 잠바리아 계지 개나기 캐번 남초로 지대도 잠바리아 당하나 속에 칠로게 아니 지게 뭐 나와 그리스게 리네라 대비나 만나서 가르요르베스 좀바 안에 대나리아 딘데 지금나조 수글라틴 서치 랍친기 아니 계신 담바시 만나서 속에 미유려 주셔 콩기 로스리아 문지 지단디 가르요르베스도 봐 로스사디 가르베스도 말이야 아니 카도게 렌디 랍규요 말이 사치 배사시나 만나서 지금나 지금나 니제 수도 말이야 만나서 속에 톱단 니디 남산 럽규요 말이 사치 지금 직도메 금생 가르임이 니치지 다가는 신기 부고리야 로고지야디 개체부시부레마도 만난 속에 아니 저게 렌티리아 저와디 남산 럽이나 아니 로스 야부지 용구 말이 쓰고도 제나 콩게 하나 졸레 가르스고 여러 배스다 말이야 부고리야 아니 저게 로지에게 누바 소교지야디 개체부유바 송구유바다 다가는 신기 하나 조 개체 답부 소주여 여러 배스다 말이야 보라토스 진주샤 쿠란게 롭스게 따지게 따와 계단습데 간데 요르스다 말이야 아니 미소스 장이기 시규암 예나 줄람 삼부티 아니 야부치 용알이야 아니 롭스 녀바도 경고를 했음에도 다가는 시 줄람 야부디를야 간데 줄었스다 말이야 랑도기 아니 예지토바 다가는 신기 양다게 삼부대바 딘제지 롭스 견데면나 아니 초요네 롭스다 부두 소교절이야 편배여 말이야 숨게도 다가는 시기 하나 저 계신 답부 수주얼스나 야르시도 사지게 계제 담바 치주샤 코란기 응나 조기 계체데 가르지 송열스나 미사데 아니 수수장이기 줄이야 시규지요 수수장이리야 캐주지요 캐주디 목등이 야부시 제제제 수수장이 매버 가르도에 가쇼 가르도에 대목등 제제제 안 부근 매버다 함다 수수장이기 캐주다 튼베 롭스지 갭토밤 야나 응나 조 미게 차롱기 춘이다 튼베 롭스지 꼿토비나 응나 조 롭스지 야부 용구요 레스고도 하바도 콘기 롭스리 양문진 난다 가데스나 롭스디 하장의 데뷔토네 아니 은하조 남산지기 은하조 아니 뼈시나 규모 개문난 신기 밥 저기 아니 우주기 마이바 칼레 칼레게 뭐나 주게 아니지 대보 대보리야 아니 가르 소교 지고서나 뇌베디 담게 소교다 다가 나시게 삼두기 뇌부 소교 자티 개체부로 해 수고도 된대는 문신다 체리샤 나 다가 나시게 하나 주 중화 미지게 안 남아게 다 지금 몇도 답이 되나리야 아니 로스 와케제 망고 줘야시 하바도 하나 주 공지게 아니 로스게 다 개체 담보 콩게 하나 주게 로스게 문신난다데 가르스다 바 미군제디 소교 지교 하장 견가 집이다 다가는 신계 부국의 파마 지구도 봐 미리야 아니 삼무당 토비기 소견 지토비나 아니 뱀미스베 야고치를 샤스고도 다가는 콩이 디나려야 까메 가르소로서나 계란기 이교대 토타지주 땅지지 군주 야부메나 계란을 로스디 레그로 중매베게 까메 주송샤 대신도 응안한 속에 안지게 별이야 삼시단지 로규르지 대비나 아니 하장게 로규 정외나려야 포에 누울 땅베게 도사시도 대양 안한 속에 알았으나 등황기 저분나니 아니 텐베게 나이지르샤 대나리야 안에 보다 노니 조치랭게 토네 안에 만나서 미사 영이 간다 지구미 빼차샤나 디나리야 동부 틴저지도 렉바니 탈라 유경 렌사치다 다가나시 녀바니 탈라 유경 뽕사치 안에 장고르 때바니 셰양 가오사지다 로바르 때바니 잠경 뽕오사치 빼야 보지 그나저도 도수 나가서 참아 소 초동 지갑이나 안에 참아 나가서 군주 예쁘지기라 윤교로 야로서 자디 개체부 임바 송샤 디내가 나 저기 아니 저기 로규기 드림나려 피게 진짜 아니 드라 미라와 미라왔다 다가나 신기 미수수라니 이게 선물 미라와 제시제 안가나 저 로스기 표절하지 가바친도 왔으나 난기 세버딜 쉰다라 야부지교다 나 난기 세버딜 딱지 야부지교 딘저게 지 제시제 안 로스가 지 로스를 친데 장기 장의 준토바 지교게 딘저게 로스가야 아니 망부지 진짜 다나 신기 만나 소리야 다 저게 로규가래 가른 전대 버렸으나 계진다 봐 아니 사기면다 공기진세 안아서 지어 봐 코인게 하나 속에 롭스 날이었다 지게 렉셔 마소나 망고치 소유 대나리아 가르송여 베스도 말이야 스나 진기 논남당 차도 진기 조부당 롱에 기니 직관 여장 가와 깨미는 사지 송샤 하과도 대나리아 세간 소부 대나리아 가르송여스나 롱에라 롱에 버치리아 직과 여장 안 가와 깨미는 사지 다가메 디모네 타네게 아니 뺨미스베게 하나 속아라스나 지게 당맘 뱀미시는 하나 쪽에 안에 람된 쉐버지를 삼게도 경찰가라 했으나 저게 롱예버치나 리네 예버 차셔나 코란기 가라서 오라 했으나 펜토교 파셔네 뇌 망고 지키고 엽다 제자 대남순 대송계 하나 쪽에 로소와 개천 남아 얘는 개천 담은 남속에 당마도 소리야 즉 초도 부르잖아 하나 쪽 조지가 바샤도 쓰나 미군주 소경 지교대 조샤샤
0: 콘도 옌하부치리라니 치계기 롭스마와 수글라디탄 야리시도더 Bolatu Sogi, Lobsor Zimbe, Tawa, Jidabu Intuta. Tishi, Gianangi, Lobsomawa, Kungzita. Pergi, Lobsu Kajendam, Benjata Chemo, Sabin Sogi, Lobsor Zimbe, Tawa, Jidabu Intu Sogi Gola, Modu, Durdushi Nantus. Shamla Gela Kongi, Tingduki, Lobsu Kajo, Jidabu Shi Intuta. Tadu, Pudu, Dedang, Talon Yonguna, Lobsu Jidabu La, Dingu Chu Sogi Gola, Chechi Nungu Imbe, Tengene, Mutu, Gisinaro.
1: 다 딩뚜이가 나 쪽에 롭소원에 시합이나 딩뚜이가 나 쪽에 통진이나 다 가랑원에 시합이나 통진기 아니 저기 개견전제 안데 봐 로니슈를 하좀 친송 하바도 딩뚜이게 통진기 아니 롭소데 간자치 레담 세 슈베이나 하나 쪽 가서 그랬으나 롭소부 계급지 롭소부기 아니 하나 쪽 롭소 계제 랍다 짐바 다가능 시 직지 계제 아 도망 하나 쪽 대신나네 코나 쪽 20제 초동 제제지 하나 쪽에 롭소에게 카조데 아니 간제지 된게 저러스나 아니 각가지 돈에 안 된게나샤 대한 당고디 가르치나 군주게 롭소디르샤 니바딘 하나 쪽에 가르쳐스나 류제게 롭소르샤 시르게 롭소르샤 년주게 롭소르샤 제제게 롭소르샤 제상 각가 돈에 아니 로마 초요네 하나 쪽 가르스나 아니 소견 나교디 겐가 첨부지레스 하나 쪽 휴샤 딩 하나 쪽에 롭소에게 카조 딩대게 하나 쪽에 계급게 롭소 카조 암 야나 하나 쪽 통진게 로마 소견 지도다 바라야 각 대남 나라 대제 소교 지구요 경찰 가르스나 당 토마리 약군적 로스지 샤샤 딩 하나 쪽에 안에 수경구 조담 비스나 저게 로규 털게 계천 담반남 쪽에 당마다 아 지구 지경 대샤 군적 로스 딘이 안 담부 샤샤 만조 군적 맵이나 요구 맵다 다나신 군주 유협 참기 만나서 시리면나 대외 경 요구 맵다 빼자시나 남주 만나서 초에 나리야 아 까면 된다 수수요래 가르스 오라스나 코라 민용충시도 용충시 여보 시부도 쓴 거요 이나 민용충시리야 누가 맵이나 디 여보 여봐 아니 캡도 가보 말이 성기도 제자 경찰 대체장 하나 저 군주 여보 유협 간실야 시리 납고도 다 시리 라베 간에 양아나 조근조 야부 시리 야부 예비 잠게 체험도 만나서 딜이야 가르쳤으나 대단 고고도 가리 대단 고고로서는 생감 대단 고고도 류부 대단 고고도 제상 만나서 럽지 나리야 가리 고지 나로서는 류세게 럽체 가서 고지 나요시 다 뒤에 제시한 하나 쪽에 아니 저기 시리 중소 군지 야부 중소 수고 대단 중소 아니 하나 쪽에 자고 가르쳤으나 리게 표야 되르샤 링의 창체 강의 남스나 제가 리게 표교 되르샤 제나 만나서 년주기 럽소 되샤샤 동역이 로드나 유베게 로센티 다낭신가나 좀 연주 토네 아니 지금 라레가를 큐 토버지야 되게 로스지 시작하자 디 마세게 가나 좀 디나래 제제게 로스 시작하자 제제게 로스 디야 가나 좀 랑도기 이제 토바 카레 랑세를 해도 왜 카레 돌체를 해도 왜 이제 토바 딘제게 초요네 아니 로스지 견토나 보고 디 아니 가르쳐오랬으나 뉴바 유바 쫄람이야고 유바 아니 초요네 가나 좀 소경 토유바래야 아니 가져오지 땡게 나샤 만주게가 가족 데려든지지 아니 로스지 견투나 야보 요르승부도 제자 만나서 가지 김다남 행게 내내가 만나서 일단 대 로스 가족 가려도 왜 보고 간다 전에 소경 지고 봐 데려야 조 방식 쓰지 만주게 공부 신나나 야보 주 요르승부도 다 데린 데나로 야 만나서 게 또 남초기라야 로스 자주 함 야나 또 남초 만나서 대탕 안에 차로 용하리야 로스 견주 참바야 만주 각 지치 인지미지 캐버난 고도 상고도 당 통마티 양나주 네두 셰바사 데르샤 네두 셰바디 양나주 가르쳐올스나 가셔지 아니 네 디나리아 아니 계속 가르치는 쪽으로서 답아줬다 지게 러브리 기계 체제로 니슈 하즈 드비 금세 체제도 된바 만주게 자체 킴다 다시 소수랑이 기쁘고 가나주 자원이네 뭐시기 민도 지나 지기도 네 뭐시기 민도 사디 계속이 간제 시고여서나 생예쟁기 토네 민심 바지다 랑게 부고디 랑게 깨버잠게 안에 되나 부고래야 수수 정이기 부고디래야 경화 중부지 문진 나나 다다 대서 말으샤 만한 저 부고 경화는 원원지 지도 참발라 간제나스나 부고 생각 해봐 부고 생각 뭐 지겐 딜라 반 주제제 부고 가르상부도 왜 부고 단다 통지를 내서 납제 나래야 삼로 가르다도 왜 단다 삼로 간제를 왜 가초 가르래도 왜 저 요년이나 저게 안에 내주디 시버지야 개치버샤 김창 가르스나 딩상은 저게 아니 미 둘이야 통교 옆에 빼려 시합이나 아 망철 나라 깨지 된다는데 실수도 네 보고도 야고 싶어요. 김창 가르스 치료를 자원이네 경금에 나라 옆에 대대고 예수도 다디 숨지지 아니야. 만나서 로니스도 좀 답배사샤. 네 보고도 따따 큐니 대금이도 어 이제야 야고 좀미도 진짜 가면 이제 숨지지 아니 만나서 공감잡 10분 남기기 김다한테도 대 김창 가르스는 예 되나 쉬베게 안에 계좌 다가라이 만나주 판매게 수수랑이 부고래야 경화미도사디디 경화미도사 시에과 경청 가라였으나 양이 랑이게 부고디 나를 대지 저와 가르치기도 왜 카바나 가르치기도 왜 제모 가르치기도 왜 딩상 가신 가바치기도 왜 대부다야 가도와 연어 삼로 가르탄 것도 왜 디디 자원이네 만나주 경화매부자 폐쇄를 부고디 만나주 예한한 주의체 대비나 부고 야부실을 쓰고 엽자 제장 딩상 하나 쪽에 김장기 로스 계제 남 쪽에 까면 가르쳤으나 보고 나라리비나 하나 쪽에 김장 냠도 대치지 편수 룰이암 얘나 까면 지하디 개치부리라 보고기 섬력의 직대디 하나 쪽 하고버 지하디 개치부로 쓰고도 대마세기 하나 쪽 탑시 약수지 가르쳤으나 학과도 하나 쪽에 셀라 주디자 말이야 조사 찍어래 냠도 쇼지제 셀라 주기 주긴나 안 당한 시기 셀라 최배 쇼리야 아니 보고기 생각이 직대디리야 문제지 나토나 야고시부 요래 쓰고도 디마도 하나 쪽에 김다 남 쪽에 태가르기 아니 결항기 아니 부고리야 단다대서 쯤쯤기도 결항가 신디도 결항 카발라 가버도 도서 태가르 주비나 로스 야부지 용 매버자 페셜 하나 쪽에 아니 매버 남 쪽에 내버대버다 지부지게르샤 페셜 내버지 용이나 뭐라야 딱지지 디네 하나 쪽 나서 답이 이미 문지지 디네 나서 틀라 떼지지 매트고 이브라 하나 쪽 나서 쪽으로 봐 대신도 하나 쪽 로스 대야 다가라샤 수수랑이 이게 보토리야 문제 야부지 경화 야부지 디네 보고 들이야 아니 생산토네 아니 삼 하나 쪽 가르를 두고 인상 가신시야 가르 두고 초 가르토를 따다 대면 두고 사마 야부지 하나 쪽 문제 야부지 토나 아니 결한게 아니 로스 간제시 빼기 임바 디 개체부지 임바 하나 쪽 시에게도 당 하나 쪽 내두 시에고래야 하나 쪽 가르요르스나 아 찍디 니 하나 쪽에 아니 보조 쪽에 랍제나 리드 삼발이야 가르치고 유미 만주 랍제나리야 하나 쪽에 보조 망고 유자바 카시에네 빼면서비게 아니 시규야바 다가나시 랑게 장 준투바 빼면서비게 추림 상보인데 제샤 양 가시네 타나 도시 랑을 랑게 준 마투바 마세게 랍제나리야 아니 지게 도시 망고 싶단 거 요스 학과 동안 하나

0: 소게 지게 세 마소나리아 지금 전중 지마토 봐. 강중도 촐라다 몰라서 봐다. 팀제기 하나 소게 교함 연한 하나 속았으나 내수 망고지 통규요시. 내수 망고지 타고. 디용도 잡방 하나 좀 싸워지 세주 제가 주도 잡말이야. 로스스야 돼. 질 랍도 코나 잡지 인지 말. 하나 속에 아니 김다 스게 로스디 김장게 로스디 견간 친구 시부지 차도입니다. 김생 가르스나 하나 속 로스와 아니 계제 남부 속에 가면 된듯이 숨샤. 아 김다니 하나 속가르스나 아니 보토기 로판 담보 드레사 지다 아니 하나 속 김다니 하나 속 계제 담보 치레샤 숨샤. 나랑 공원에 셰비나 미사디 아니 미사디 다 지게 하나 속 지게 감 딜레지지 내서 친구 시지 도선 것도 내서 담보디 하나 속 파메기 녜 드르샤. 옛날에 대두 참발이야. 장게 옛날에 살로 유사 파만 남기 사자도 숨. 아마나게 되게 아니 가르치고 유메다. 아마나게 아니 수불이야. 아니 대탕이야. 가래 원지 지고 유메. 아마나게 공부 가르치고 유메. 대가나 저 태가를 아니 수수랑이게 내서디다. 수수랑이게 아니 지게 철로나리야. 아니 대나리야. 그 철로나리야. 랑밤 야나 가나 저 가르스나 지게 박차 지고 유메다. 대신도 내서 니부터 가르스나 아니 가나 저게 충배 니부터네. 보고 깨베기 님은 땅에 세사 마제비나 보고 깨베 님을 봐. 깨베 님한테 가바키고 그랬으나 김장하셔. 김장한테 내서 님을 차게도. 땅에 내서 님을 김장 차주자 봐. 김장나게 발라이나 저게도 아마라 인간 저게도 디 가르쳐고 그랬으나 수수라니게 믹다사식 차주셔. 믹다사이나 발라게 가르난 것도 와. 아마라게 가르난 것도 와. 디 롭종 지세게 유당부 티셔. 유당부 인자 봐. 롭종 지세게 수수라니게 믹다사 디니 야고치 마주이나 보고 디 람노라 쇼아리아 아니 년가 치부유 버타 제사 안 담보디 하나 쪽에 파만 남쪽 수술 정이 파 야부 남교디 개체 부실이셔 다가난식 롭스 개전지게 아니 초톤 나셔 부고리야 롭스 개도 잠발에 마지 마지 사디 부고 칼은 년가 말다 사시 송셔 제나 칼은 년가를 배웠다 랑 지야디 참아 부고 지그를 했었셔 제자 하나 쪽 딩수 도시 따디 잡아 잡으르시 통교도 잡으시 통계도 제가 니도 티다 대신도야 아니 럽드나리나 티기도 김자이나 티기도 망고지 통고요시 하과도 가난 속에 규림나리야 부고리야 지게 잠 잡았으나 티기도 강자스나 수수랑이 부고디 야보시부지 통고시 아 수수 보고 야보여봤다 아 딘데면도 아니 강야 통고 봐 이나야 로직치 니치 숨치 다가 나신게 부고야 차로 준비 니데 주도 삼발이야 아니 롭충 좀 다가 나신게 만진 것 좀 다가 나신 통진이 디네 하나 좀 통진이 롭도 침물이 있어 봐 가래 가래 이제 수수랑 이게 부고리야 누구 매버치다 수수랑 이게 부고리야 가래 전단 매버치 하고 있어 봐 시내 하나 좀 안삽 십을 깨고 여보다 도수 안삽 깨 마이마 깨 고야디 춤마도 고네 추라 깨야디 하나 좀 가봐도 그렇으나 김장기 롭소리야 잘했어. 잘했어. 제가 김장 롭수기 내두대 하나 좀 보고 남쪽에 아니 내두 딘듯이 지금봐 시해제제 내두 딘듯이 지금봐 시해제 땅 하나 좀 내두대리야 아니 간제제 타주 지금봐 간제제제 하나 좀 가라서나 아니 내두대리야 20제제 아주 양이 보고도 간제제도 와 빼차시나 랍제나리야 하나 좀에 보고디 롭두 당보대리야 롭종 탈라 낭다요 마시 중재리 낭다요 마시 이나야 롭두 니말이야 콥스칼 하나 좀 중재디 시야로 치워시 도르 치워시 다가는 시기 쪼배원에서는 파마리 양아나 조직이 편준 아니 논리 참여나 깨지셔 묘르 치워시 내주 도수 통도 잡아 남산 파매기 하나 조가르스나 아니 공부 지시고시 장 보고 주도 줘야 돼 교체 가봤을 거야 람디제 20제 아니 남산 하나 조 콩도 제지 드레 약서 이제 약고 주면도 켜란 게 꼬는 시한제 코란이야 시시 삼게 땅부에 알로스 메버다 딜라 20주고 여부다 20제지 드네 하나 조게 내주 도수리야 타지도 잡아리야 타 제단 제로리야 나가 망고 유부다 타 제단 제로리야 나가 망고 유도 잡아 먼저 간제 제제 타 제기 봐 주단 말이야 아니 야 제게 김달 행제 있나 저기도 만한 쪽 참아 로송과 참에 가르치 오래스나 아니 롭전 망고 지고 유부다 롭전 간제 지고 오래스나 부고 강자 제네 소경 지고 봐 간달 제네 부고리야 아니 로스 갸게 봐 딜로 롭전 망고 지고 유부다
1: 디링게 레세나 하서 총기 베이징 롭딩기 기겐타 총기 롭스주 김찬 롭스의 체내 경원기 국민 연합체를 안에 치계기 롭스마와타 예난기 롭스 캐젠츠 롭스르 진베다와 지더부 인츠타 대신 팅드기 롭스의 카조 지더부 인바 사과르도 부주 대당아 찰로 용괴나 롭스 지더부 시라 땡괴츠 소기 제유 능벽골라 체지 두르드난츠 텐지메레제나 게라콩기 모두 롭다타 김찬 지소제 초용기 쇼안데라 덴네 부주라 롭스 동괴베 고르기 낭드윈 시엔다 체지 능규 인베 펭게네 튜도도 기세 능규 많이 받는로
2: 년년제당 너부 유군년제 나금바 서중앙바 너주 좀 봐줘게

0: 전개 루트 샌디기처도 루정나와 펩쇼
1: 루탕춘배 세준이 대단기 개린이
2: 바람주 뒤윤도네 아니 제다 꿈 뚫는데 아니 체다 쳐버지 대야디 저도 대처 신지래샤
1: 기라 쿠양배 생강리 대단기 중지이
2: 달롱아 다 뭐 제지 개니 그래서 생강 쿠양보 바 양보 자기 대처 신지래샤
3: 너다 내보지는 선배면서 기부도
4: Semba give it to a Java Karajan and two Yungi.
5: Sayen that are two in and are two in and are seven, but yet a car is your generation.
1: Dewa Matu, give us Suyame. Tangbuchona, Tele, Pabachi.

0: 我们家的呢，开始追着伊，沿着墙擦下。
1: 这干不起来的，写字快呀，都是干活的，快巴不得咱们马大上去。这张罗吉帕追，这追的，我那也不是多忙死人的，这张是的，也过是咱们杨氏子的恰似。但我觉得这最真弄的，你那罗里呀，开始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担的忙不有了吧？
0: 재산제出去收购的可是几多的？罗杰帕主这主要的这所有，我那也不多。这下，这涨价的薪资可不涨，见钱不多。多多涨干不大，出去没个做难点的见不多。재산这主要的这所有我呢？
2: 罗杰帕主，别进来了。
3: 平日人工刚进来，国家党出去了个人，团结三百四，共同在刚进来国团组队过来这么个。刚你演员在，况且国人不中二个他，国手国人呗，通江籍培育，通江出去那年年队长比赛一年段员在，团结七六七巧。要退休一样，你们操下去，我共黑龙党员长秀秀，罗杰派出你过去快递收徒，三团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预备。
4: 我共同你共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起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吃出养过土了，苏北群起苏切列不行稳土白马切，我东阳干部行稳土，起了这对，我给派出你过去可当不能堂。
5: 不，大都是拿了车接的呢，不然若不开些些个接，路安哪个车管住？
6: 这好的生意。
4: 他一年就都可能干不走的，韩国先别可能出卖我了两百米多。对，罗杰派出韩国三队的，不然下边给对团队代表一百马车，就带饮食几多。韩国的人也不是多啊，基本吧，只打麻将了，养不着，骨头肯定是干困难两百有事的。况且不买着，况且不买的，韩国吃了，光你给国主国干一下。
7: 第一间啊，光你去隔壁呢，韩国听着，吃你一次两样多啊，包上吃起，麻鸡，大大买了呗。
8: 罗杰派出他们吃起演员去，况且国人不中二个汤，国手国人呗，这就一次汤，这所占用六处一次吃汤预备，通江籍培育营。
7: 年年在当，那不如过年在，那更把四川人吧，那就这么做给，那共这个年在，预防那当老人失去上了别当。 那上坡塘，张西大军节前年给给过金木鱼，预防那当老外出去看给金龟塘许诺，如果长满了，人大人民安，人民能吃了，人民六七塘是浙江南充的，给了第六个老外钱。那娃第五没把塘，那娃手脚把四处浪吧，就去两把手给，那就月子，预防那当老外出去看给塘。那娃五只长把手给，那娃那就月子，预防那当老外出去看了别塘。 预防那娃出去看给，那娃我不疼，那娃张四千年给了第六个那娃是钱。给用给木制铜打银钱，人民啊，陆地上是钱，人们见能着。那我当那位那就有钱，预防那当那位出去看了别当。这当陆地卡巴，连我姐姑姐，周琦松啊，姐姐给，三年还是同给娘家老了，富康民康给他住。
9: 喂，天呐，快去春节穿了休息啊！
10: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九呗。
11: 啊，第一，看叫你俺们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古镇的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千万莫说的些。
12: 战马兢兢马步，中国老队在这个战区间搞不起呗，女战通江，巡逻车特别搞不起呗，中国女战点兵通江，中国老队在这天同样不着，女战点兵，战马通江。
13: 阿娃文呢，三步没过呢，扛着起。
12: 那娃四处浪不打，那娃呢是没劲的，其他起，那文吧，那娃吧，这不明白说给退休娘子能中起没？那娃年头他去结果子，真输糖了撇糖。那娃文吧，那娃这吧，能做到娃，四处浪吧。那娃你在做月子，真输糖，那娃地糖点亮了撇糖。我一路说见看给，咱就把做物子呢，他上给些追逐原因。给个别人不打工，那娃起居面具越起来，团结养了，他不明白，娃这给其他娘子用这七八来，好气噻。
14: 谈到民主观呢，人民党、党建党是比较强烈，党中提醒人民党凝聚群众。这首党改用给创建加拉山预备，目前哪位地摊的呢？偏女人表观念，哪位年头拉出奇迹，过年给哪位地摊三万多人。三年，哈斯创建领过下浪爬过村中给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我啊，俺你出。三年，哈斯创建领过下浪爬过村中给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我啊，俺你出。
0: 차제 저동 김두치 강민 참바라 차제지 김상 요나 외국 차제티 차제 저동 용수처 중국지 진 인류 김상 내기 편조 김의 저라
1: 서준 치제 도쇼 사부피 레지기 치 튕기라 류슈지 마오기치 삼베 구쇼 겨준치 지진기 복된 튕레 리바키 인류 구쇼
2: 중국 지진
4: 야 미김베 너콩 디부 미바타 너콩 카바 나취약스템바 고나 고유코 럽칭니드 로츠직진제마도과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5: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완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야메 고르타 너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6: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유베 십수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직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로고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8: 네쇼게 규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문디 카토 양사베 타세 뷰리 기자
9: 히말라야 시베 컨지 유고웨 므네치나 티니 컨지 고웨 쯤닝 양즈타 양신 갸치웨 타베 싱컴싱시 조베 므네치나 티니 미르 망보 시차세 파사타 유웨 추베 사투니 초시시

디니 깅웨 나가 좀베 방수치 탄자 쇼고 님은 샤원에 제모까지 머디파 투삼리지낭 속자저 미나서 낙제도 지가 유신 히말라야 채소 잉어 잘 뜸규 링

주시 템베 옌게딩 싱드모 디스르키 초도노베 싱바 슈니 싱콜레 네베 부신세와시 사마키르베 싱드모 추스르시 창도 원네 양기 초고서 니인디 쇼세 에와치 各地人质疑刚刚家教头了人心持续起为松年忙不停。这里新就被我们那个为门市八千呢参个起为人质疑金主冷地是通过于。

낙제도 강살 교회 파자 이다 약베 튀르 립싱 림시 미부 주바타 낙제기 강람 참물 창가 식시치 속자남 타월투 다월 제밤 양나 치중앙 창러로 사스기 튀르 속자 카지 림시 낙시블 니도 유와타 속자 가시 초롱딜 제미 전투치 제모 미부 주지 낙습기 로마타 차두 파르네 기치 메베 속자 나초 퇴용 당세 돔니 뉴에 로시에는 기론의 니베 돔사부시시 혼주 니모 차두 워도 돔타리 추베 창난 임내 되바타 남치 잠라 시내 창내 튕기유 항세 돔니 창은수 편주 카데네 강번 늘디 디조르치 포돔레 모돈 덥카시에기 치워 유베 디브차지 강교 트모톱치 포돔티니 모돔기 세스 교회 년가 신도치 토론도 주랑베킹 린실치외 주된하 추점기 청신이 베베 리키 가슈치스의 채무 뒤내시

0: 你要去买呗，姐姐，你先念好了呗。张琪给我买了呗，张琪也去买了呗。妈的，什么叫了？你这是什么？大姐呐，海棠可真奇怪啊！张琪可过罗松快要买了，到底啊这……洪恩，他的张琪的真念桥是比米拉花要些。啥料呀？哈里呢？
1: 你也可把好过来，你还好好些，你要去用吧。 말이 소매져라. 그냥 쏜다. 딱 근처에 있는 가요래.
2: 근처에 조금만 내가 봐신 그래. 아니 고다. 장게스나 지빙 미 라스 니네 양 할래. 디제라 이거디 개가 담 봐. 이거디 콘저 라라 겐링라 주스 걸어 봐. 콘저 미유디 겐링라다. 통도 인결하고 로드지나 진배시야대 강고시야들이 통마 만주의 갠링라다 해당계 전다디 표는 마시면 좋으래 더더 홍아 은이 유난 높여지죠 생일한죠
1: 나 기란태야제 펜카를 토래
2: 펜만 토래 닐지로다 덥시지 된대 닌도 가버리 근처에 제네 나랑주 닐을 보고 디니 겨우 걸어봐

0: Piki Jantung Zira Tung Chui. Gyangkyu Ma Tima Tang Yung Dui Sun Kyo Yimcha, Nga Zui Di Pia Chui Da Ni, Jia Gui Mak Ta Gyao Shi.
1: Nga Mu Tui Me, Ribing Me Mi Mi Cha, Nga Chui Da Mi Yiri, Di Ma Zi Chang Ma Men Da Du, Ma Rang Zo Me Da Ni Le Me Ba, Tan Do Me Ma Ni Yi Zwa, Kun Zu Kap Di Chuo Ma Ri, Nye Chen Tap Si Yak Shui Di, 콘조다 대가 진규민도
0: 다리 자주비야 미유디 저우자미 수야 제도 마시 맹구 보야 제도리 먹터는 예구지 지기
1: 그베 디데 치리요 마리
0: 니키란수 예마주 오네 숨보치도 지기 디데 치리 유메 예시 봤어 규리
2: 장치 까던다
0: 레스 쟤는 나 제초에게 장다 덥제 지규리 니에저 오고 오단초 응안한 저 넘지 쌓았어 로봇이로 지대

0: 괜찮아. 기랑네 옛니팅 예세지. 저위 도나제 주시. 장도 진란날 아담여사 내가 뒤가 도시. 이능은 스마제비나 기랑게 테카고 치시. 제자. 그거 텐치리 요마다.
1: 예준바. 예준바. 이지 탭치기. 이지 탭치기.

0: 꼭수국내게 대급지 초니네 저구식시 원주에 샬림의 균포대 역시 랭게 족톱두게
1: 라호네 추제 속어버베
2: 코 항바루 랭기 루비유래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 좀 제모도 봐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겨보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뷰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허고총길 니동치 권불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시즈 총기레 탕게 루링기 윤자 부족히 청왕 의주라 탕게 지제 럽디 미도 숨타 냠도 차와테레 배전 제규징 게르츠 탕게 지제 균진 제규바타 미릅사비 튀릅기 피게타 듄니 페유기 제바 주시르 체디 탕게 잠추 사좀치기 사바타 닝바 수균타 사르 교와 메바니 유르장비 신차이 팅디 이용편적이 제난 기부장기 롱부 셰바 젠부 슈규인

0: जिजे लाते जमदर तो भी है वो में तारक करो टेंचु चुगा थे थंगा युरिंग चंगा नियम न्याचो थोड़ी निवती भी पुष्टि सुईजिंग की देवरी मंबु शेई क्या तब्शे तेजु क्यों नहीं नजी पारो सुम तुझे में चंगा मिन्या बच्ची ठीक गेगते भी थी जिजे की के मुंसो 对为明年抗疫吧，登记起个游戏。明年登记前期，日暮规矩切不了，明年年末前年立住起去。第二，他个么子空，没度没任务，明年实行。七岁内日子差不月家，六周月，六周他六周月不是。他个那日个，这天呢，日时正，天呢，啊，正主过夜了，说吧，这个。 가라구야라 소바 티차스나 추가야라 소바 테나마 총가 장 테니 텔마체 감다 자조야라 소바 텐 망게토 요베스 다 주림 벽이 수준이 아 안서 메사르 로키 단계기 다 쪽 제조로 쇼이나 타디기 아 천도 같은 저 표숨 접고 요바 아 테니 먼저 여기 지역이 염조리기네 예 시리기 염조이네 타디 하장기 예 넘버 젠더 만져 아 정말 텐소 인베이네 하장 그 차지해 보여 아 자지심에도 다 강산라서 받은데 다 하장 그 망고로 채용 기배슬
1: 당근이 제도 넘버를 잡으베 규제시 이마타 하이 추출리 추바 대비 매도 중위 지제 괴바피 정중기 도천 베르나 마나화타 요 자체소야 당게 규제기 유리 냠바 메바타 카체더 메시시 정중 감침의 능지 예배 진진 티다 당가 춘도 냠바 메베 중홍 케제시 파유기 윤조 나로베 세보 통치 보조 라지 케르니 리즈르 레비시 규림용 강배낭 제비 수윤기 타가 지주타 미저와라 윤조 지무 지우의 규림낭 네바로토 합지와츠 치로 좀비 추여와라 조기시
2: 다티 초왕어 다소 되네 리네 베다 추이네 베다 텐조 징베이네 베 텐조 다 퇴응어 다 되네 팅상초 타 녀르다 마서치 진데조 사르되 전 당간낭 리여베스 다 수윤 당간낭 인수냐 텐제 리텐제 멤버 매시고네 수준이랑 크리티 당서로 좀 하고 근데 진짜 잡고 진짜 매 봐. 뭐 진짜 이렇게 수준 대관이 계속 신부 요베스.
1: 소르제 쇼토도 몸. 보조기 민송 장라 제라. 대야 직체나 세완라 쪼제기 라다 코나 많이 봐라. 보조기 정이기 메로니 수서 숨 타가 제외래라 쉬어 봐라. 치르미 팅시 대바야 인시바시.
2: 보유 페이지 정아 친 자체 주도다 시가 진데네 얘도 직대도 전 항상 예약한 페이지 친.

0: 언제 저만 다루고 대이다.
1: 단이 영라만 영라 냠식이나.
0: 이제 그만 해다 샤잖아. 다들 우도 좀 좀 팀에 좀 오베. 세상 디안 대체나 냠샤네. 신의 삶로 땅 지나. 가르쳐 내면 요. 좋다. 너 너 시다들아 세상 장죠. 삶로 고양 양게.
2: 포조키 세와 타가 체드 능접 치바 토마타 테야 체지 로고 시간 인시 콩키 세와 르니 따투 강에 체드 참점도 조사라 체티 세왕키 참노게 규림낭 강에 체급 세바 정신도 흘러법도 중네 타네 체토베 저완나기 없이
1: 참제 좀 같이 되네야 지에 용기민들
0: 티 용기 피티에라 좀 좀 저게 생각할 때라 용기에 티드즈네 우르조 좀 트에 마베 상자 샤나 가 샤스도 소소 한 체구에 내가 챈다 챈에 배 양나 소소 지티바 그 양도 제일 생내 느낌이야 왜 자선 세메 용전 데서 좀 트요 있네요 근데 용사 봐 삼사 온기 봐 소선 배 볼래 그래서 사도 그럼 티드즈네 강이 거 세메 용전 거 배님의 개지 거 배 티우 소는데 대진 재미도
2: 당근이 세번네도 펌네 시버르 지규 교제시인 보조키 세왕외조키 띵슈 토마타 콩키 균제 메바라 장셈 네도 법답 체디 정이기 통제 체로 동답 체기 없이
0: 당나래 응원에 샤오 이네레다 내가 제도 전에 이네 다 비슬아 맞다라 램보 체도 봐 근데 진이스 아야 다 칠로 텐졸로 베세 차라 조 조디 전에 이네 베 제게 칠로 텐조 칼라살라 칭네 베 직틱틱 도라 조디 전에 이네 베 야 계신다 계겐 바데기 요와 간서바다 죽진데 마다 타조게 하우스제 비세샬레 딘데스돌로요 다당다마소네 딘데스 조용기스 다시마쇼 양 소소게겐이스제 얘기 고고르노 우선치기 동예마도 지금 냠스로 땅데 직전에 비세말이야 손 직초나를 가서보다 직 직체르베에 소르지 요죠 소르지 마이 직 가서보다 진고시엔 대그엔 소르지 딘데스 소르지 멤버
2: 세왕 외조기 정이 지금 지간토 제가 미체 봐라. 티제 님은 좋았다. 치루 친네. 파유키 상남타 윤종라 용료 체바르 조규 샘타제.

롱우 동차 윈포르 네비 나울 저르탕 팅럽 젠젠키 삼초니 카토급 내주 강시 튠접 유탑 지티 땡기 칭겐키 착딥기 렁주 계속타 젠람토 제디언 강인나 된티엔 지미 예원 편종리 제나 착진 젠제시바 젠비슈주기

0: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라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새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1: 용구유 티린조마주 공유이 소주대라 캄양상
2: 발라다 암라니기 디탄을 토나 치바르 꿀티 동치 난추 푸나니기 시에바토 냠퍼단르유 콘조르레게 꿀꿀긴기 난추 니르신 쿠니기 디탄기 초아르단라 따구 카토군의 감소
3: 어지 보면디 가르치해보제 꼴론치 오버자
2: 발라다 암라게 균균 하자야구나샤 나 안탕보담스

0: 민초 상가 쳇브리 아 밀리 쉬자 쉬 릴리 다득 제도
1: 걔 재민도
0: 걔 재민도 쎄 걔 재민은 민수로 화 지킨 스그르베야
1: 로가 쟤는 제르쥬
0: 마시 장은 음주디 가리베 그제 밀리 쉬니 샤소소 농주 영문도야
2: 농주 기제 편할 토래 간단히 쉬사
0: 쟤는 장강아 쉬다 영이 가리지도 생태제 남지 쉬다 영이 가시려
2: 수미유즈는 우야시
0: 가리무
2: 让这位替你续的
0: 我这位替你续的 明玉个这位
2: 就叫他续的 苏明玉给 苏三个妹妹 苏三个团队取得情没死给 以内我也要考虑呢 你这俺妈为大妈的呗 就叫他从哪里面都会
3: 你老哥这 孙文玉那家 拉多不穷松呢 Rangai li li la la kwa yabdi mo chib chib.
2: Ri, tsangma nye nos, tsangma nye mo chib chib. Babara yang thakwa ri, chiswai. Babara nga kambu gwaabdo di chetu mena, nesu di chalor bai.
3: Mingzheng, duita. Mingzheng ga li li la kwa yabdi nga dacha wakar yu chib.
0: Tangshi, bala gijig chishay.
2: Nye tangshi yin, babara nga goma su do ma chida, yong duwe, chok duwe a. Sachi ya goyus, nye ga sum chib goyus. 你这人的破产你不牛了吧 米记主过年还送前面那孩子年吧 就下来年呗 看不得切度 俺家骗行 特多哪里团干去 心疼了不浪死 爸爸让个洗个地 给谁兄弟阿们来买笔呢 俺是多少天有几日 米萨地让谁擦车给我们的爸爸 不住了三百多十多大 俺做来干来度 年龄的时间 俺心都给我们的呗 俺当过三个人哪去 아무나 초밥에 찔러 밥을 한 장난 하셔 사척이
0: 민저 난 용시에 내 형두야 디 봐라 지랑 굴로만 나 민저 디 제시 하수욕으로 내봐 릴릭 두다 디 심고로 실링굴이 차대요시 단다 가를 러비니 나와 죽마시 봐라 지랑 굴로만 나
3: 나 롱만 남 쓰이그르비야 그 예지 세당을 뜨다 둔다 디 림버 나 그 주스요시 니 강부녀야 쿠라니 초아깁스르지 게야조는 삼주 마세 네폴론도 더 주주로 봐 마디 제세야 가르여세야
2: 무여도 식체도 말베 다시 세게 만드다
0: 봐라 그냥 불만아 골룬쇼는 만나시 어 봐라 니에치는 기라 줄리나 직대오시 된다디 민정은 없어 봐 기라 줄리나 때 가면 어째서 광다슈 정도 나다
3: 다당아 그 와줘 비우지 등이 아까 봐나라 세세 싶으시다 아주 조위는란유시
0: 나주 쪼져봐 나신지에 팽할 도우시 봐라 기랑은 주나 가와도 부손자 기랑은 숨바 찍으시
3: 흥 난가 란용함 나신지에 가르치에구매 심으소 기세시에야노나
0: 니 로바용쇼
3: 랑가 로바용지바
0: 태도 민초 나다발라 주리 날지 조위 랑가 심림지에 중앙부 마치시 대수 봐라 아직 봐라 대다
3: 양아 주니 되면 마주
0: 봐라 욕 대다 주리 날 진지 미소 영세 송시
3: 나 진지 니
0: 이게르베
3: 배제 이외에

0: 有不有不有哦呀最近有不有呢巴拉别的阿扎拉哦啦阿扎拉明正给米拉不叫的诺不是阿达巴拉给明正个策切 키나즈디 권다슈가 잡이 글루마나다 글루마나다
1: 키니게 권다슬로 수민청 과유 코 권다르 과마윤야 카리나
0: 민처 나르삼다 대샤 니에 균주 제비 키나니 잘라 자표미도
1: 용표미도에 쟤는 밀을 쇼표야 카리나 시에군에 된 안수시보 리리토 너코다 초아님도 계체 대피나
0: 通通你都死有识别不行我提这把事明哲给拿不信一下阿加拉我给他给你需求今晚你明哲给弄出你的说什么事让给给你去给苏明哲让给我看你一把哦那就这样让给苏桑测别通识别 봐라. 가면 쏜다.
2: 간다만 다 민재게 밀라고 잡든 나오지.
0: 시지.
2: 이네 그도 시에나 당다디 첩체스 게마시.
1: 첩체 마리스. 디 가스 워시.
2: 리리게 기자나고 시에자. 민저게 수고모 도지 리리를 수바 대시야
3: 예예야 수다자 얼레구다 샤가가 존나 리리게 니엘 노샤 니비디 도교르슬럼 니비
2: 진짜 맞지 맞지 맞지 니디제 수미 니에스나 심조주야디 수노메 세브치도야 요마지 간다만다 민저게 라부자브도 노브지
1: 수다자 랑게 촉신치도와 킨즈나 기부 교치게 삼모 표면지를 나가게 수놈에 랑게 통도 심을 속에
2: 민저 아자라게 과룩주 남자
0: 다시 아자라 기랑굴로만 하다 니아바라게 수나 금제 가리이네 만주 민저게 라부자부디 너부시 민저게 너샤
2: 예예예 민저게 너샤
3: 지수 老苏 부모주는 파이 니치 없이 전다디 탁주 근처스치가
2: 탁주 근처스치 없이 어찌 니제 봐라 니엔섬주 탁라니 딜레 민정다 리리 토르주비나
0: 明成给不对丽丽的妹妹对不明都是明刚到这车的亲属欧拉阿加拉你要不如曼达明成我那你家中阿不是拉下下心里没对不起来年听这些下哦对句对句谢谢可以多久明成给助理了广大乐不久呢对军姑你骗局最不要是吧 로아시야기 참 레요 맛이 기랑게 채나
3: 미저 샤마드다
0: 레시 도체나
3: 켄즈나라 니루시니 샤리미도 체자 니 민저라 칼레지 구이
0: 레시
3: 나즈 탄도미데 이지 체아 요르베스 미디 라부자팅 당마르다
0: 明玉你别急了丽丽你其实米的老婆讲话说呢我最能丽丽米的他说肯定是给我谁日日你信诉因为欧拉给那个金个马戏明成的明玉兄弟那间都有事马赛间的策片不是阿强想昆尼个顿大地朱莉个顿大大整个马戏他认为你明成的荣阿不谢给他妹妹来个这些下明成他的绝不是垃圾欧拉你学不学 kiran da aja lage lili lo kogun lugu na lili ge mingte la kukhob step churo kuni gyu jung tin che sib ba tin che kha jebi na nga jong ne sim ge su su ma sha kiran su da
1: cham gu mi di nga ni ge lili ni ge ji chi mo ran sam pe mi chi le du tin che thwa sa kina chu tu zu do ste ji mo ran sam dan chu ro
0: le ji ni xin su
2: 前那阿扎拉的欧拉拉都算虚索莉莉的卡特纳说马塞明正给莉莉什么表面算账表面是亚的拉越差不有事引起接不求于事给姐妈呢共产和利呢莉莉了恰巧你还说起银子啊谢谢姐莉莉拉越差不多是不过要明阿斯那些女人巴拉起来看送过去 丽丽兄弟呢经常当有的这是吧让些差不多明成给我那丽丽了蹲得起过给今天你多地不那些我怕罗你明成了根据业务之前是个年不得给我做这今晚的丽丽了也是让我气死了人嘛谁
0: 啥巴拉
2: 苏大强，那大谢擦送嘞，谢擦。马团给我，马团见客去了，团给我去。哟，对的对的。
0: 哦啦，哦啦，有啦，有钱，有这兄弟，我你给。等你把别，等这些下面，
2: 把别名称给朱丽的字不齐，蹲到这做意思，写下一，让学的，可你给国联么都也可以呢。
0: 罢了，既然个爷爷那不爱新个月，一年等给个妹的，我那多少天着手。
2: 过那年，古龙想过去，你给这么些呢，就做亚青民族事的。你也看得些吧？过年个国联土民族。
0: 罢了，俺们送不来，丢了就是。天给俺国红路过土著有丢，既然给天气送脏，他都对的，赶紧来送钱不送。你不送俺有，这是为。你住民是丢，这些去一处，他都住老丢呢，给咱们年干的有给，既然你进去你呢。
4: 这个你看不就是连不的事了？这个你开始修图没多少，今年个俺老朱没多，俺要么先打个折。
0: 啊，
4: 七八了，八了，古龙马拿的，连不三门也一直送哎。啊，七，明哲，上去四天嘛，对的。朱丽帮你给，先把介绍下，让给他批了是断的。俺出国买家呢，他批过来三门口嘞。
0: 就叫俺来女婿全部多，可样是瞧着吧。你我那过岁么子，就叫人娘们推不大，出个多少钱不要紧，就叫人请他个八百天才开始年吧。啊，巴拉干没送给没，俺辛苦，一年光给地震送过了三三万钱。年光之夜，巴拉别别呢，叫你个金大头姐。
4: 俺最团大的感情包这个月不送过是吧？阿强想，巴拉个人出去还没送送啊，一年光给还没送不得啊！主力方面你古龙想，我你拉不啥必须。八百可对一年，我你个对了，别提不看呢，太忙过得不行死个，太不看了是得不呢？马天这些事当，顶这些辛苦嘛了喂？你爹呢？拆散太偏点不着，俺了别了些。
0: 这这错，顶这了点对。 巴拉几了，别嘛对的。对了，叔叔跟这些我们三不懂。年前呐，让给特别天气，莫让我收拾。表面是阿的，看你们是晓得。今年是不是决定不听这些不是？看来一年军女要了吧？主力我收些，莫让个下面开两百亿呢，莫让他们一个开车偷嘛是。唉，舅舅，舅舅让个三不能行，到底不听这要嘛是？你我没收不起个呗啊！ 我到主力抢死给不能送，落地给那，你也别动我手机电话。
5: 我苏亚给菜托大学下，钱上他的钱卡不多，钱上啊。
0: 没事，菜托不是个这人。
5: 等下我来请你开门多，你就叫人写。退休农主晓不得个，你处理了别么作业？别么作业到空闲吃下。钱上他就肯定是我苏的啊，等下我来我来拿个家也么多，爹么多，就叫人阿家了别么作业呗。
0: 삼시 도기 삼시 도기 마트리스 대대 학도 교수 대비도
5: 너니 그 교대 바베 교 체메죠 댄데지 양 바브르시야
1: 릴리 니에 신수 민상디미상모캔차시도 쉼부차조미비 겐벌라셀롱시 노브캔랭가 용비인스 터도응안조캉르치가치 가리이베쿠유리 리리 선유코다로가치가주시
6: 된다댕아 삼단주난다
1: 삼카르다야 요시 콘순낭미디게 넘규토함주게 디미시야 끼치시비 라미상디전나초하키에나 안로디부용그시비 热嘛热，老朱。我你给米了打到哪些？听我让了搞不清你跑上门口约谁？让给苏明成四位，吃不中的，那么找你学下。
6: 阿姆拉，你去吧，先的。
1: 让看看羡慕我，看他们大块大抢救命，引进罗阿巧鱼。
6: 罗阿让去吧。看他看的现在年轻大叔，俺三不多么。
1: 让屯大人是看死我谁？我你是跑么让来买的？
6: 俺口什么钱当钱难的？
1: 他来给这张，就让
6: 那满地的，满地的钱，
1: 你莫提个满地的。让你。
7: 喂，马卓姐，马卓，马卓大姐。
1: 不的，
7: 马卓，
1: 就我谁？
5: 노부니를가봐마셔니의세바뉴다니의탄더니의수디섭지부차버신그유마세섭지르지르주기
8: 니의밥침배치러양승퇴바딘절랑샤
5: 니의밥조야구시업선야채도은이참는쌈부지이내깨지시에마신부디랑가신그르바랑밤에먹기부수샤은이가둔다디연지르던유미도나래노업신기니원의간수내채매你，你是什么级别人？徐叔，
8: 你团大的次级别没兄弟，现在让给俺顾客听见这样的用途。
6: 苏明成，让给给兄弟的听，最起码算三秒钱多。你等到以前的认识小姐，你狂冷，阿不啦，还哪个？
1: 苏明成，
9: 让他把给我们那边别急。
1: 你让笑，三年阿不你蒙死去了着，丽丽给让他老个亲也是。
6: 你这苏姐还能干不啦？
5: 丽丽跟阿妹卡巴跑去，我你落下去死的，不过团大了，他们你们都心急着吃好了嘞啊！丽丽跟阿妹打招呼好了嘞。
0: 这次让不过明年比呢，让这个收入吧。
5: 你干多年的钱没？
0: 你辛苦有，一年，助理他们你当都不用想别干事，湖南人的土心地忍不住的，俺就心忍不住，特别当过事。罢了，我老用命。
2: 跟这就说，看他几度就给。
0: 十万米度。
2: 让咱们想嘛事，我让你给，看他几多钱给吧。看他忽然你身上算账，追都追个细数据嘞。明哲。让给教室的同学们，听我念，认真那里套用，一年第六人啊，第新个学生查过有谁，他的女朋友国家是第一，重要嘛的， 라게 고중이야.
0: 고초. 야오도. 디 발라. 디 민천아 디미.

0: Xingjie, kāngpa nīngbō dī zhīchū chāwā sāmchū. Yīnē nā xiā kā xie, ngā yōng dū mīndū. Mīngchē kāngpa dī nī zhū lī lī zhē
1: xiā.
0: Chē zhā nā xiā dī kī xiā sī mīndū. Sū mīngchē kā kāngpa zhū lī lī zhē dī
1: kī. Mīngchē kā
0: 발라게 난제 사업 요인 송기
1: 난제 님부디게 편도야 민두베 사업 요야 가리나
0: 난제 님부디게 배주 당도 매보자 나듭시 가서시
1: 도스지 주죠 스니니 강부닝베 나 용고 랑게 수명청 깨던다 콩영아 수디게 뛰러 난제 님부디게 다스메 카르도 수르주도
0: 용아 쟨 스니도요 뭐야 인처 세니 강부님께 디미지리 왔삼죠. 제사 어떻게 파친지 나제 고야 가르도 먹어야 가르도다도 잔 뒤주이너 인지쇼아 용도에

0: 지다 란도도 가신디도
1: 니신도 유비디 중도 민율 디제시아 카리나
0: 장 아메긴게시
1: 암락 긴게라
0: 장 바바 단도도 초토야디 문에 레람메다 장 아메가 네 전부 예수 디딩 아 기부 좀자 니라는 망 쳇죠 장 아무당아 찬스 게비야 난저나게 총기 팀도디 디르자지 난저나게 장 아무다 샤샹 팀도 된다 좁사비 지라 让 阿明啊，交出钱走的。我也不交个什么钱，就总结一下。让阿们当阿差不多子，莫让个可对呢。对面过面了，龙顶个钱。隔壁的，我莫让当我呢做阿见对么久。
1: 顶阿怕啥多事多。

0: Linda.
1: Linda.
2: Kalekas, kalekas.
1: Oh, pala.
2: Xue ba, ne bie zhong da zhong zi ge dui ge zhe ya.
1: Ni xianne zhong zhi.
2: Yong a.
1: Pala, ni mo zhe ba ni sa, du wang a shang he lu ni.
2: Luo yu xi, luo yu. Da ji dang bie sa si, pa luo ji ngui yao ji sa, lian yao ji la.
1: Pala, ni ting ki hua ji xie, hala zhong zi nga bi. Toz de nga su ting di hala sa xin, ki lan kan su xin li da.
2: Neng zang su si go zhe.
1: Ming cha da ming yu.
2: Ming yu yu na nga zhong mi.
1: Pala, kira mingyu lu kulung shabu ngenshin kuyo.
2: Di mi dao xiasar ba, mi dao xiasar di pigi xiaro.
1: Di huang lu mingyu ge lebu di lung lan bai gechi zhe, tuan da di duk tab che di yong tuwe.
2: Lung lan bai gechi ni ngan ne kyo ma song, nga mo rang babar da, kuma zi kyo zhe.
1: Kira nge mingyu le labu yo ma ra sungu tuwa, mo rang u ne ning jia ra xia.
2: Di shafa chi xia jo zi di rwe, pigi xiaro chi, shafa chi di.
1: Les.
2: Mo rang ning jia ya yu ne nga hang bu xie huwa ya yu rwe.
1: 你明月了,你要这个岁数啊。巴拉,既然个肚子难打。第一,过什么日吧?那是。不得下路,不得。巴拉,既然个肚子难打。
2: 杜米,你杜米是谢兵吧。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杨
1: 오야, 다가인. 일창 제대로 얘기해 줘.
0: Yes, 도스 구로.
1: 어찌, 미유 요배. 야, 되다.
3: 나 힘도 대디이.
1: 멋있잖아. 디린 바라기 간수인 백구시. 이내 이자 강법표제 콩쿨레 가샤. 재산 공유수를 주비.
4: 네, 서바. 바바 간수 당연히로. 바바만 요노. 나서 세자 가쇼래. 틀레 줘도.
1: 아, 제가 수어시. 코마베는 나서도. 디린아 상글로니. 된다 가시라. 로디스 마샤. 재산 희란이는 나와 삼초.
3: 주죠. 된다 가르 유네 태가럽다.
1: 아. 디호랑아라즈 발랄 부스세기 제빈바 된다디 장시디오 삼초 아장샤 조종아레 단쇼
3: 된다디 녜주부 조조랑게 당마지
1: 마시 마시 조종게 등기 슬럽이바 나레 단쇼 장게 발랄 부스야 호스테나 다게 지바
3: 된다데 흡도 못겠다 녜 컨도 줍초 돈도 된다 신다 유베
1: 장삼돈다 발라콘 강부사베나 뼈삽시 다시 공주고 쇼우다 이냥 아주 부추디게기 겐지르 짐브리모도 양치요 마시 제마네 선출마도 로도 마르다 제사 민처 된다디장을 응어인다 능규발라자는 망치 쉽지 망수 민유리의 지침부 수원자 나란주 인지 삼시제우시 제사 된다디장가 여지주불라
4: 상마 저와요르다 주죠 머신의 바바 부스세브르바
1: 아하 부스는 부스라시 수수부구다 지부기네인바 마세 민유게 응유두연버스바 장가 레그도체는 가도
4: 주셔랑게 디제 셰비는 년 외된 토바 부질라지 년제요
1: 마시 니 디제 싱메 나라스디게 김상식 미르바 펜주로 보지 삼시도자 제고 미르바
4: 남에 차 사브 삼시랑 체바
3: 주저 라요 럽디게 니 셉신스 라로 디브치 니 지겐디게 니 컨도 주초 지중 아톤도 초디 니 주인다
1: 야 미유 클라스 교르바
3: 나도 미도 사간데 니 서유군 주리 카르산도 유네 리시
1: 미유
4: 전부라 고바이네 민구에 쇼그르다 포장가보 민구야 요리 진짜 교도 없지 보사 긴수대 딕스니 요르베
0: 요리
4: 숨쉬우다 주정니리리세 바바지 계조
1: 아지 생모교다
4: 아지 모란게 담두셔야게 되부도 고음구리
1: 지지스 담아쉬다 딕스니스 담고 쇼그 요시
4: 고
1: 문에 먹어
0: 거려 말이야
4: 고
1: 먹어 문에 먹어 진짜 봐
4: 미스 대부만 공비는 샘플기비 용구 말이야
1: 제불라 니스도 야 클라소시 민저 제만의 장가 민유라 도마 되지 마시다
4: 예 도마 되고 가르쳐서 머신에 뭐라게 당 말이야 야레브네 제 돈르제 됐어 야면은 용구 말이야 제 말이야 용배 쉬고 간도 시간 다 그러봐 수상 된다 주도 심도 매 주도 지스 니 매봐 karimbe kuire. Pa namgyu yao dene su dong lu ge.
1: Tata ka xie, shang ke xing ma xie. Min yu xiong du ne na la, dugu shira tong yor da.
4: Dugu kar tong bre. Ning ji ji go nye di zui le nye che yor.

0: 대당 레뉴비 초기당
1: 진이서쿠 네폭 러브유 진이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로튠 류종위참 장아라토난 로튠면주 진이서쿠루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바 송종창

0: 수미유 장할 신인 봐.
1: 저리 장매 통송아. 지교 샤먼나게 주지근 제스도. 마세 모두 마니 게길 마진 봐 가발리네 게워지. 네 가리닝도 없지. 긴저 레그치디 미지지교 샤먼나게 주지집능 신을 수책치유나. 안주종청러 곽터여 마지. 지교 샤먼나게 드링아 좀 입고 야고 싶디스. 드리네소. 안주 미르모레. 지교 샤먼나를 롭좀 쇼지.
2: 지교 샤먼나를 롭좀 쇼.
1: 这个小萌拉了，老就属于。小心，千万别迷得个光的。千不送不搞故事。上我把牙膏纸搓搓洗洗手了。这个小萌拉个肯定不懂点么？俺就看了，老就熟的。
2: 来是这个名了。
0: 苏明玉，上哪个去？俺来个前面。
1: 来以前那是上我听个知道。从头到头。

0: 수인 봐. 예.
1: 감사.
0: 라스세가.
1: 기랑 겐수라 쇼바. 예밍을 사근 화수기. 기랑 부지이. 샤세스 편지 봐.
0: 라스다죠.
1: 기랑 부수밍 저연가가죠. 쟤는가.
0: 라레고다. 레고아.

0: 마리, 랑게 라고 가리 줄 봐.
1: 나어. 내 제주 제시샤. 예세 토무주. 디주스 봐. 니 하고스. 지만에 만 없이죠.
0: 지만에 사주 줄아.
1: 레스. 어, 쇼고디 시시도 부제. 야메나 셔츠 뇽스체 교구망스케 구젤.
0: 랑게 신부 가르쳐 신군이 다가 쓴지 봐.
1: 레스. 기란 차가 토부 유나 마 유나.
0: 수도 준 신군이.
1: 어. 기라시 아, 니 봐. 바스. 집도 돼.
0: 어. 매숙 신부 마 봐지. 别的 爸爸妈妈说啊
1: ，Les， 差的弄说不卡完呢，哦，弄点多。咱们刚毕业那月 ，Les，
0: 大大姨。Les，
1: 那这是，既然公家是个爹，先来叫我随车去。让俺也想不到 ，Les， 你来不及啊，是吧？
0: 第七日子。是。
1: 俺那俺们这垃圾，哦，地哦，让俺养家追他。哦，其他土地不拿西。你那会养家追谁？其他追家还是个？其他的做不到事，你出些事。其他土地不拿西，你没咱们过铺子新女，其他给俺用没啥子，用了能当用啥的？马瑞，
0: 让俺冷下干了。
1: 哦，你，哦，你的准备过有些。 Lega chidu zamba, lakudi to chusha, cheza nusu da yungi, kes chapudu nakum tur chigi, di jam da chugi, kiran tur dim nash, nazo di ta laki yori, kiran pusis. Kungi sogati.

0: 제만의 새 도스마치가 주벽을 입에서 하지 영민도
1: 리스 지 쟤는 그저 시주고메 기랑게 질렀난다
0: 랑가 지샤나 다 그러봐 반주고 마시 Rangala segmen, cita tangkayu.
1: Liz,

0: 기니게 홍도 칠마자와 야스귀
1: 마저 야스 마시 당보디 니랑 천천님도 니비디 마저 미자니 모티 군제장제 대금도 니 삼시 이거 치셔디 정말 수업에 걸어 잡으라 마세로 심어도 니 지미등기
0: 용아
1: 단도이 정호도로 짐다간 데스 제위네 제미밍 그 삼로 균도로 시마시 삼시 제부다 첩시 장게 장 아자게 제마네 나저 능 매야라 원유시 주 매베 켈리 익초휴
0: 용아
1: 가덴실 내로지

0: 아자.
1: 어.
0: 나 로용비.
1: 최상 김이 레스회.
0: 엄청나게 공자 대샤유.
2: 홍토 로용배.
1: 파동된 초급등시. 선이 정말시.
0: 아자. 계속 공수나네 로마체나. 나 좀가 로직에 체험하다. 선이 예, 선이 쳤다셔.
1: 샤주쇼게 삼시 이간을 세 이고 싶다. 예라를 쉐고. 네 최참미를 녀석 쇠면 유스. 샤주쇼를 캘림히네. 녀란주쇼로 콘저 마사바 말다.
0: 아, 아자 다치스 콘저나 고르마쇼다. 와. 아제. 드리 제플라스위베.
1: 두고 되시. 차도르 녀란주쇼를 개가규. 샤그주쇼 차기추네. 수구디 다팅위는 시요마시. 공세 샹게 망자 중제. 주쇼를 심제시라 제모주.
0: 요. 로디브시 아자.
1: 워시 쪽지간기 대표주 샹게 장리신을 개가규 아. 장리신을 ये टेव से की टेप थिसो केब इस लो शो
0: के सिंदारा सेन जिग मारबे
1: कोबदी यो माशी
0: अजा दोस्त दे लोजिना अजा रा जुदो सेम बुशुशा खासा ल्यो दागर हन देशा तुइना

0: 야우시도.
1: 디스.
0: 다 잡으시 암라.
1: 응응.
0: 뒤틀리스. 클리나라.
1: 영아 계신 맛이.
0: 암라. 그냥 자기 야우시다 중샤. 포츠 친수는 탄지 토르 샤브경가 텐지바.
1: 요요. 로지진르. 샤칼레카스. 나다 회회르. 다도 쳔휴마세. 양스. 중보 다가 조시.
0: 탱응아. 키란다 두스님보 대학이 뒤죽히는요 말이. 님디게 나랑아군에 갑시라죠. 닝수 피게레 낭다민도. 로카셴네 로윤그지. 키란게 구소 야우제스나. 급디디 만주님보 칠로르 유골 태도
1: 창부 셴능아 셴아샤 카르시라 치흐유 딩은 샤바라 예 노트 쇼브디 니 셴베 게시 티스 폭도 티사시 게시 니 티제 셴메나 지르 니 수티제 요 싱마시 Rata chungboi. Dugu tinte nyang siyung ma shi.
0: Amla. Unne chen na nimdi shoge. Nye ba la tong chung.

0: 사저 또 시행면배.
1: 고들 랑조 녀리스기. 가바조 녀임바.
0: 전전 누구이? 다리 랑게 가기 그리베. 지스. 마겐 거지. 다리 고고에 머리 미교 야고당도 와.
1: 응응. 미지 가고 지네 트럭이 세초리.
0: 포드 경고죠. 투수스 앳 드럭 걸피리. 로송지엘아. 투린 루디 튠제. 랍트 시모 리고르.
1: 시다. 초아스 두스게규 말베.
0: 거브리 랍트라트와에도 삼코드 오늘 기부스도. 팡지라. 나 랍트 시모 콘큐요 마지. 잔라 팡난 가류.
1: 망우시라 유. 만주 롭팅 제고 란친베.
0: 나 치미. 오제. 니마 랍트 튼베지라. 란친딘 치미.
1: 치매

0: 중무 정비 제라 로디게 나라 장게 판매 연기브리 단도 보고 전부 자장 라수수도 달리 삼당 오르다
1: 하 삼당에 가르여 봐 삼당매 가리 선수는 아직 세녀를 왜
0: 녀랑 등당 움직여 가디 마시
1: 아시 나 단도 아직 세약 될 수 있답니다 다들 예를 와라 허정 교고 투진 퇴배치 디네 롭친리치 제마 롭친 퇴배치 레가 야우치라 디지러 봄에 야우치 카투 디네 찬스 겹제 김상심 부구시게비나 니엘랭게데 리쭈토브지
0: 부구랭게 리쭈토브지 이네 랑튼다라 전선에 삼체시고베아 제는니 아제 롭치요 콘트롤이 오나라 뱀밀루드인 망고도 장자에 토브도아
1: 미즈 나코바데제 나님도 덴두냥 조제
0: 수수도 자게 다저 마저는 과신지 머신에 나타다 진짜 게임도 데스트부터 가라는 게죠
1: 나 디고 마셔다 디스 제 마셔 조제
2: 에 오늘스 미래데송 상게 발라리 섬리로 접도 빔시 에 이다
3: 예 발라 섬리로 게임에 콩깅에 내가 야 접는 기
2: 콩게 등을 녀두 남치도 소중야 오스는 게 있으기 이내 방치라 녀 콩글로 뒤메 딘데 손사 단도 수수 뒤에 남은 소주는 기 돈도 랑치도 상줄 새로 나가 피입시 고랑 보고 준주 동네 지미수라 샤도와 오 딱다시 네 디진 빨라를 세바 스피시 콘라 기랑게 모랑을 내가 잡혔는 거 유나 동의 돈에 락다나고 수비 뒤균된데 코난 일 다도 철수 선주다 뒤지는 거 아니게 수는 제도
3: 디제 참여 여시비 코난이 제수 주로 마시비 머신이 부제스테 호상주
2: 샤게 심어 중에 코난이게 뒤균에 된들 다 도는 지도 이내 장글에게 뒤줄 땡기 매사 부수야 되라 균식 마시 천사 다도도 그거 균 잡으죠 다야고 쇼 된들 다도 난다 슈디 잡시
3: 다니엘 두스 지규시
2: 심제 정마시 아직 되다 소주 역 제나무도 거주력 주체지 녀도
3: 님미 나 돈도 량 망고 치야유
2: 추주 하수 심도 돈도 내가 유세 어 다다시 딜레가 심배 님은 타고 줘봐 내가 가르 잡죠
3: 나 안란 더 당고 내가 치사 샴 돈도 정수 가시시도 리그다 초점 돈도 정수지 교용 내내 회체 고기 정부 허락에 나 내가 쓰지 주 팀이 Tienjia tiong kiki tsepji mi ni chi sgi
2: Si, kienzu chongbu hela singe nyongbo zhe Yang mi na rang zha ra xio zhbe Tienjia tiong kiki siya lega kiechen bu ti zhe Lim saab chil zi zhenye yo zhbe Ma se tienjia tiong kiki siya lega di suji ga chongdu qing ma shi
3: Nye ma lin kwa yung kushi Nga si zhe bro, nye lin kwa chong Rang a lung chi ya khar do a
2: Nye zha lak sem zhe yu zang shi Nobu, dukchi Rang nge khali nye zhe Kukhob chung su na Tienjia tiong kiki lega di mi xin da zhil zi zhe
3: Yong a yong a Rang a nga gen ma chi da Gyo 干部主席，你个主席。

0: 다.
1: 정부 쉐무 우라게 통준 나다 제심 주치에 대통령 난가 피읍시.
0: 제나 제시. 다 제나라 대통령 제가 주시. 내가 제가 주시.
1: 주치 리우라.

0: 说起那个宋爹，内陆没有知名度。
1: 那，你内陆又不是大开心不住。
2: 你贴片皮的托马东是挺蒙古些呢，我做起托大姐。大对的，你先对面跟着自己养着奶奶打磨多不急，先就对面藏米胯下，哪怕土俗不让人。
3: 可能可不人呢，你让些我中国河南皮那张汤巾
2: 着。啊，对，过了。我这里家皮没见不起，你听那些用到民了民俗家去行没？你是那来钱不凶的急，创造用途要你少点五来四个月，我做新人给当中做了点五万是呗。可得有那吃我顿连接住宅偏卡的托付人。
3: 老刘，老弟给拿了，让给创作节都赶来他上不接不是？可得有那可是可多嘛多，看你不是全写姓名多。
2: 可是可多钱吧，拿不着呗？啊，是人给来钱呗？你打看你们家写单位呢，谁来个钱的啊？谁钱个嘞？你来点，我去对上。
4: 俺去让个帮助住这边，
5: 卡的钱多，
4: 等头卡的钱都送过去。小号想出出来了，给咱个一票难度，对俺三爷合适。
5: 让伊那创业不济，光蒙古都贵啊！年轻得个明白。
4: 俺年初到老师的名度，对他的年初到之后合适些。
5: 他的结果呢？小号能行给罗琼学弄，西人们的亲戚，相中他的别钱多，孙叔三不济，真脱不过来，性格又歪。
4: 俺阿姐他个来没得，点点了俺们地么多要嘛事，给咱个东西单单年要是白了，再给咱个当厂长，起码呢，点点个社会对送。给人给惊喜了，
5: 地都能打磨。
0: 俺说我呢，是南京不认识啊。俺家表亲那个三德上有事，同多三十七不娘那个又不打又没有事。
4: 啊，三十七嘛些，也三十七嘛说。今年嘛他嘞，我们见过在了下边呢，没在那来谁嘛事。
0: 让他结束了，杨团到底谁个？
4: 小浩。我让你给等多点点了，中不出那扎，中不出那扎，去改变了。我让最面子的给不卡最要么些啊？
0: 喂，快喝那啥酒啊？
4: 来送新水。
6: 儿子，可是用的，可是用的，装备先把俺做安了，连个打个车油吧。可是用的，周末有人不偷么子
0: 哇？看啥？
6: 听俺做安了的，别上看谁。明早买面糕叫我找人呢，面糕搞了点什么事？你单位呢？该吃的别的这么多，俺俩的人中间的这样呀，当给物质生活大，土壤生活、细菌生活中啥事？那你既当给灯米送子，上面些都来个些的，你爹呢？钱我也不记得生贵。
0: 你爹那老弟干哪？手机没拿起来，身体是哪哪难度啊？
6: 啊，身体的给俺没劲嘛是，上面些，没想到没拿了身体的给。人家开个生意去嘛是，一年年收纳了，人家真的找我意。俺俩出去租间，老宋就拉去住呗。你我跟那边同事住的个，出去带点钱，从哪去过是？俺俩同事住米仓么干大事，干脆从云南来叫阿妈的。
0: 你要考虑了，给他书记当兵够了，从又不是他穷事，一年创造这部书记那样可以呢？
6: 那我得去对面，去这矿面路这过不去那了，你这个赚点钱，伢生不有？伢到老了，伢其他事没投机，伢说啥钱面？接了，错在连连说是作弊。听这些，总有不是拉球。第一，罗继红的罪行。今天俺做到党部书记，谈点创规老合适。俺老不是给不起，创最顶规那引起羞辱是个。年可多，面子了不起。俺的谈到从业当局，这部书记是他前和招来是了不？一年老好给自己个，俺心贵点去。
0: 创规和那个跟这送不多。
4: 俺那个家族的上所有钱不是。让如果出不下面呢，得出不啥嘛事。让个上面那只姐出够那么久面呢，心里出不啥。让所有亲戚家属的来，弄久面不不是个。
6: 你胳膊都对老好了，俺俩从昨天小有年年头也没准备俺要写笔，可是年头来马云呢，也情面了味道。
0: 对不小年头来给不是吧？
4: 年头准备俺是。
6: 对不小咱们俺有些。让对啊，你也替人让了。怎么又来这边？可早是这一道。对的，速度。
0: 装备好了。
4: 装备好了，速度。
7: 急救小友，
6: 你让怎么又来这边？可早这就趴下，转过来么着？哎呀，对的，叫对的，对的。
7: 嗯。
6: 呀，叫对的。
7: 书记平川给俺爹解释个小事， 기랑이 계단부 합고모 중앙스네 마셉체.
6: 단대체네 치자매 봐. 좋아. 선조선서 저부터게 냠섭체. 레외고르시에 진주비주시 역화점이도. 야야, 교도다. 아, 도움제만도. 량서 교도다. 디리 장이지 동구이다.
7: 어, 나 동매. 나 동네 용마다. 야, 기랑스토시. 기니도. 아,
4: 미디. 기랑 뒤에 지나치는데.
7: 어, 말해 말해.
6: 미디 도시 역시.
7: 간이스나 댐페 역시. 기랑스토 아, 기랑스토시.
4: 지 선조례 용마시베.
7: 어.
6: 기랑스토아기랑스토시 구질리자 님도 되지 클라스에 봐 가려.
7: 좀 주세요, 마제.
6: 어, 정부. 자제보 좀 들립시. 자라 섬주다. 지든 가려니. 그래도 얘기하지. 나 무빙정에 살 정도 제조.
1: 어, 나 지든 김에. 녀로다 망조 주치도 레그도 제토로 전 승비.
6: 되다 라허. 뭐요 가지 셈도. 복삼 제보유 님 미치리샤. 레그에 넘교디 제 유비나. 제마란 갑디 작자샤 봐. 뭐네이.
4: 小后们心也想的是 一年中部后来给人给 连门日吧 现在起码那给人给 格罗马斯那说 中部后来给人家洗
1: 中部后来给人家最多的用马的送送哦
4: 恰个测不见大方是呗
1: 前的用啊 你也去阿拉个测试 藏马看给人家
4: 要弄的
6: 前的一道老婆 一道 啊对 一道 一道 亮子 一道
4: 来死
6: 前马阿拉斯金沙进米送沙 兄弟起伏的
4: 嗯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7: 지 니마 선유메 베.
1: 아, 고대충. 나 선유메 데스산 눈미도.
4: 어, 정불라 티제스리. 니 아지 튀규레고날 푸베. 지단체 날클라스 워시. 토조스라 중요마시. 세상세 딘제 산유미도사.
7: 저제볼 구티치가 요자. 나즈가 저강 야부디게다. 저와 양서체 혹시. 재산 소세 디제 싸우시.
1: 야디엔주 시라센 용마시. 지규시즈토 주시.
7: 지규시즈토 부윤에 도케마시. 지규시즈토 부인베 보로 보로 신다레 세링데 도르다. 수고편도 유베 지규시즈센의 저거다.
8: 야, 이다.
4: 야초.
1: 야디니에 세는 용시.
7: 대응 안소 안락이 계좌위배 세시시. 냥랭 보광 유마즈.
4: 냐디 침부차야 매자 샤수에보다 별비오시 조시되다.
1: 냐디 마즈스자 닝지야 장시 돈도 림부스가치.
7: 제자 국다래 신잉마시 국다래 신은 마즈다 랑수이겠부시.
4: 과디자네 용마시 과디자나 과디비 샤물라유.
7: 량서 샹가야오시라 시에스 과디자네 용마시 냥랭 보광유라 시에스조시 디랑가 신구이배 라호 장계 총부 쉬어보다 량자 디고 쉬다
2: 장계 미 클라스가 계단부르고 좀 가르쳐야지
4: 쏜다 총부 허라 기란군의 냠유인도 갑시도 마생은이 좀 디 연두시라쇼 기란가 쏜다
2: 사지대 배드 좀지 수지 빙촌을 좀 디래 멍그르다
7: 용아 라호게 마시에너 중부 니랑 쉬어 시에스디이너 샤야쥐 포장나라 니무지 루유 먹지디게 좀 디수디 장마 폭주 시에출시 냐레바 폭든 가르스 제두 냐레베 디드스 예시
9: 어 참고 쉬는 나 폭

0: 퍼부티니 쏘아게야 텔레 지레 지교 나스탄 룽게 대두세르샤
1: 다시 이수 룽마치다 룽치야 가도아
0: 녜중무 총보이시가 할래자 다자이 기회 님이 샤브지 녜중도 라리 야호티 제치에브지 티스랑게 지금마르바
1: 아자 중대 아자랑 강아 잠시라 지휘 녜화 지스이시에 지망아 사야 지무 가르쳐 내래 당도 아자랑 잼 지휘 아자 나 도기 그도 갈라서야지
0: 어시 더스고 아 녜람사 소라 친구

0: 다 좋아 가르쳐 주시. 당당아, 난다 무빙창 총 가르쳐 주고 유미디 신대도.
1: 왜? 말하니 등원이 총 가르쳐 주기 매매 재빈다.
0: 등원이는 난 가르쳐 주는 내년 증매. 이내 지만 난 총 가르쳐 주기 내 내가 세입 세우유.
1: 쟤네들이 내시 클래스에 알아둔 거 신부디 장 세울 거야.
0: 지.
1: 세울 사용아, 小浩. 너니 총 접지 롱어 주축이. 다원아, 난 총 불 신부 잡에 긴게. 너니 총디 육사 올 거야. 살로 딥시시. 예 친구 레드리 그 제시 마시.
0: 야 관계 제나 냥냄스 가서 보시. 미티 영이 가르셔 제 요제 아.
1: 총보스야디. 거기 계셔디. 지레도 스팅시. 문에리 사비나. 나쇼부터.
0: 나양로 됩니다. 간다만다. 키니 친구 근처 신의 주도 측면. 지마 중도 달게 되면 봐. 좋아 집에 주고 나시 오유다.
1: 네 수입도 남으시. 야는 직접 시시 오유시.
0: 지구시.

0: 중국 요변아 도도시가 됐지. 네 뒤에 택스 쉐브죠. 네가 삼은 맵스지. 라스시 파마르베아. 이제 보고 나와 자지.
1: 하드드라.
0: 중국 요변 누비 삼은 맵샤샤. 주로 가스간에 랑가가를 쇼. 네 삼매 가가 시지. 삼부디 규김 삼부 취체면 누구야.
2: 이런 중대에서 말이 민노 주시.
1: 네, 당신 당신 체조 로디브치.
0: 도도직 셰야유다. 아주 저다 계시면 이요지. 중국소 규제 영제체. 구나 대두 고다 최여 보지. 제산이 제다 가발리 상무 제지 영초리라. 님은 지로 도도 숨 포도이체. 칼라 상무 참 만나 쳐오다. 도도 가고 냐면 시야디. 잡세베 지로. 남사 레우수.
1: 녀라르 쳬. 다들 안게 시야 녀자다 녀대네 대디 상매 특지 단다 다거지. 칼라세 녀대디 특수다 다거지. 다다 둘이 다니시부유. 이내 강바 냐면 시야디. 정선한 의미에다 영향미도. 아주 총총 우리 때문에 나게 시끄러워.
0: 예하 후면 라카답다
1: 우회차다 경통쇼다.
0: 총주지전에 로다르시 무요 말지. 뭐가 됨치 아? 나 소당다. 시슈 여러바. 계란소 현대 구제 여우 제초. 김사결 주의 제도 중에 지리 이시치 아.
3: 네.
0: 공부쇼면 샤우. 양계 도당 구이다 주도시 아. 강군 양수 예제 샤우지. 무육서디 예후소 탑시다로 제초.
2: 레스 예신소.
0: 도스야 교. 주소 저도 벌어보죠. 교요 내부 차오르다. 양 이거 말해.
1: 양 이거 내수 봐봐. 요집이.
3: 우디라. 칼라가 되던데.
0: 도스 분할 야교 사교.
2: 칼라람 사주입구.
0: 我们这边就要被入面的他妈讲究啊我对于打不对那边就在塞不清楚他的家嘛现在不想要去了谁入面讲他的去了入面讲了呗他们那边去了他的西村人路下土村了呗马里冲
2: 了俺最忙做三角度那些个月其实入路人送用马的
0: 我们是不是小吴整个他的圈有那三不当的总得西村打灯为那天气写的让给老大

알아야 겠다. 보. 보. 지, 도도랑 준비. 다녀 말이 겨야 로슈. 뭐? 바바 룸마치 아. 바베 튀긴 그 뒤에 내치러 바베 내가 리트 투야디 능미 겹겨체상지 세계유 장애 포송사 장애 나 겹겨체요 지 바야 어 장애 겹겨체매나 바베 내가 야우든 제 과체 도래 디야 제제 창고 창사 인다 쇼쇼시 쇼 바분 님도 쇼세시사도 문이 님도 칼라마세 봐 규정 고침부유 창고시에 바베 봉은이 평소 세미나가 예지시에 돈도 삼추 나래 장교랑도 딩섭 제비 신규유배 창고시에 급진이 가레스나 장르 규무체약 태러 바베 후교쇼샤 급지 아세 바베랑 급도 다야다 동자니 주야데 나르소소 남자랑사이 딩저저바포 바베 타보도 자 계좌 유베 롭친다 존내 롭친러 렘 차고 요 신유메 다야 자 미신다기 제 셈즈 촌의 제바 자 팀이 조라디 더더 갔사디 계세 계세 된다디 바베 딱제 심주 마체고네 자라 시세 담비 디야 바베 제요 마치 니 자라 균십 체초 다딜레 교스 양롱부 바베 아 레가 조렌스 부 바베 노샤 니 교르초 장교 양롱다 나 레가 조렌스 바브랑 쓰비유

0: rangwe tingrap jengke chashala kwe de tongche leke pyujo yinxie sumse. Chanchin mingke, dang nipu tang gyegam nipu che tu ujige tabju niri wo. We zhong zhwa gyundu sabdu qinpa tang, chabze ki mungxie tang, nguanbyo mungxie, mungdun ki mungxie che gyunxie mebara sabdu qinyo. Zhongguru zhongze kye jenpa tobara zhezile shujo yin. Wede nimke, zhonggu jige sejue tajong chegi yin. Wede nimke zoge, zhonggu cho tang nyua bieli dingsab qinyin, jezo liri ka wara zazho zhong sabdu tangdi. 为中两王接端错把端端越界送不是王东明堂王东峰所建设了修育不是中国所追堂女中两地连坐及接济究竟你永大起不起呢见到古巴了中国所追来国端场家政局中的计策案也不提到给不同的呢家前呢来国差出给托越境到我端门了判断穷越我都是被端场家前呢来国差西托越不堂到端端门了判断越不是 남장치외 만약에 쇼긴체 요양 킬레 고르교탕 케브 나르신 템보 요바탕 직제 배주 지제탕 마조 고르교 지제 삼미 체브라 망도 치브지 소주레고 멍시 직제테 마조 동수 치르 침바탕 레슈 레네 시균 치르 침베 레고 제군원 바 던장 파르제자 제네 직자게 신수 요바지 서귀천의 때나 샤르탕 위 높지 규이 레고 던장 초용님 파는 중요 샤르규 서귀티니 파는 그 조를 교류하지. 제용창의 때는 저축 조정 체바당 뒤니 세주당 처음으로 편준 퇴진자니 퇴지시비 소주 땡도 야비 도주임하지. 사르고베 추비 부분의 신도 중심은 대로춘 계급기 추비 저 조정 체조로 꾸디 요스당니 퇴지 공무숨나 추비기 레저 개진 중국 속세 너닝 로시블레 마오유하지. 제주 거송기 초도 조남 서베 레저니 나중에 랑게토 중국 소베 천다릉 신기 레저 통모티 임바타 거송디웨 조남 서바타 거조 추라기 초도 원진 친의 갸기 동기 소수이 없이 제제 중니 거조 추라기 초도 원진의 갸기 동외 각제 등점 소리 유바타 추라 되메기 레저 중국 소티 거조 추라기 초도 원진 친의 갸기 동외 레저 조 준비 등점 소리 레버 춘거 유바시 福建宁德如月别上百时秋比地位来着中云图黎明区玄户奇异级二中来端了他们进切的出了电动堂萨困用不所以来端主行业不是太福慈为九公所也各别做内出堂却奇归九公七位南长地少西学过九公来着样你对我所来过出月别太福慈为九公级学过形式心理行家慈为出落国久了给送求救的 咸阳铁路上给土重新给出口的人来着你都讲没中你准心也不知我把这边行了铁路龙柱土重新土出口了开始加着国主国端心术也不知出被别人吃过西西人宣吧周至为也铁路村出被朝中国三年铁路间的堂屋的国别怕了出被来着开始你三个来过做不堂这边来着堂出所来着开始开始准你给个别出被铁也点着给您其实越级送不知
1: 第六村土让给清女团的空白女不穷的团结扩准的坚贞投诉体内云南规矩派的清女体让给女主重聚天勇土求救的前辈都受铁金协助救生员米留也狂给客给经济祭坛越港澳空间宽松有机创造了清女求救规矩做的前行本就老在兰国所云南满北规矩给那种前的清女扩准女吧二位切了当月 江苏张家港土基地兰国铁青龙几个松竹松竹打大路呢听见了这里阿比哈卓图不约基地兰国一看了喂人工机关银别柴油农路呢这里十几来卓图不满人且在我有准确图不多接送不人那个上面青龙铁闽南个草原南北区东西约山东潍坊托山区萨干区虽然南青龙这约别面积体外气候约不人 明儿让给给青女给团女细菌扩来七个月四个月不谈给用给青龙去落日天才转车松东国际来给的怎么里呢昂唐不离个月我就爱吃过咱那男青女去在狗都能明白女菌扩团狂到男听唐不就不知团女狂到东塘家青女去车给马拉做供求个样规地东西月明儿难说无论吃不呢 毕竟燕山石化牌企给南企行政筹备青龙东芝不过通不提才是无案执行业不值中国老秀起来年纪天干起七国批给被主人张林起 青绿体别端规矩呢细菌前途匹克东西菌毛五百龙安娜青绿给天烈这一塌恰不切个银别种植秋秋塌细菌通过吃一穿着苦克边就这一起送不着第六年中国苏西妈妈讲究了给个他们龙古巨口味罗行着讲究冷不七真七不塌咋见娘擦我不着着塌我细胞为罗嘎里慢慢给白马催半年点别过年讲究切催神头个月 提林奇西北台湾中国西北南岸村隔着美北帮不提大局呢杀鸡温西帮为杀鸡铺队呢南国里套他给个他迷茫脚气让所流动气球没炸别脚没贴心了娘们切的推着三边讲究了不妥也不觉悔妈妈讲究给香江有机陈素康南给农村人们陈述相西北提南绿了 马擦金岁月月妈妈持续送去十七月持续陈述香脚枪托年年明年总月不谈错对七月他们推给庄南塔这大七月那不提南面地干年接着七东古月送去十七月到去吧中央妈妈蓝塔认为讲究人不妥脚错不谈陈述香气妈妈 马定阿别持续送去十七遍的车体马用给给送给两间起步口子白马出动了月别蹦的敌人推的那送接起给送持续西边江南电别明的托不着落地到就去吧湘江雨季马给不他让马里得出了马尾咱马给接替不他持续给白马仓吗贵北那送下场了地呢给送切不着 中国红军大陆军侦察侦察部巡查抗议记记得中年辈在局队里苏布罗美军侧进破别陈树香道总红都关头赠送切不他赵伟托南密切别各谈队内让所流动切不及接送不及抗议此刻人这把几个下面不他农村人们的人讲究陆军铁皮套给军民给独立的口语 陈素康去明大贵别再随便吃过差着地妈妈白妈给电送七八十追七桶再随便吃过地打过你妈妈忙得躺背吃小你别打小俺别吃水我晕一旦平一不躺空给提前明了当时起四个月经湖南浏阳给秋大庆都冲不着 三七南休息地址塔行个早年妈妈的家表切不马塞 一旦平西边明口日记录七东古月送去十七日到九西边湘江雨季过错他第二年中央妈妈张不追究了给送七百地位送接行者一旦平起本地那车体有些对吗电送七百他让妈来得不开心给忙我月边张妈干呢七点七个刚把丢跑不日
2: 咱这个退缩他照错他需要整治满七百七桶空气厕所的店呢杀鸡他们家两年到日聂荣真去参加西边那陆军当平去空气人送班空里面的几个月热顿工人送班明年七下靠他拉不打呢人你给顾这一趟陆军了免得给卡了水个月边陆军当平去人送外面的炮的人你送满店里面七百他们家两年到日几块月不值
1: 干脆冷不是我他干脆同我约架我是把我忙不浪嘴退缩连接里住切不他人你给厕所的店呢亲戚送用切不着进入年冬见面就出了广西以妈妈我是把我帮助短边连天过错不他细菌切不他有空人心给碰不干不拿就不他送给七星约不着妈妈感觉香江雨季陈思看给塞这把杨氏正给 关阳早年我是把我帮助看见疫情铁大了起来开别大气切不够腾正不铁大落脚我呢你是怎样爬热度接送不着各都给每间那么三百巧速崛起修女厕所吃东忙不让所流动切不他宽嘴吹忙起问明天下面不着我是把我吹宁都给推着三百讲究冷不为难进行月
0: 接着就这人给我说
1: 罗顿里九十人八的前边深圳黄冈干活三百万所里九十七岁呢接着就被在中年年纪出最初趟干么送去一套我说苦就结果错呢追不趟追给人或者求求你这不是也干活追为小说活动起就一不是黄冈干活三百年天天干活人不信呢给准他巧用的里九十人八切不行着走准去几家群了命为出车出去这边差 古顿什么他明年盘考了永年七十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균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워자를 임바라치

0: 맞아. 그 오브리 샘마스 가서 님 마시베 아.
1: 어, 뭐 되겠지. 예, 이르쇼.
0: 그 오브리 샘모 과여셔.
2: 사람도 그거 티베 천나스도.
3: 今天进了检查器学给新赛冲虚的别细细证明那造谣的三级的严了与他见面爷们夏末有你发言的有个事宋旭大姐丁呱呱谁叫贴的真可都贵啊可把脸这么弄死我去了三级给哪里就
4: 我不理想问你去，快点！天气天气那边可不是麻烦你去的。三亚么多新的马戏。哎呦！夜晚开机，俺都在那个去啊。
0: 암전미 농촌 퇴마
3: 암전리스이 미리스이 대신이나 차라
1: 암전미 농촌 퇴마니 공부리 사모다 합세 마화 이게 대지기 믹세 세세 송지 총가디니에마 암전미 상람기 도로내 유자 미창메 암전미 농촌 퇴마스워지
3: 다치도도 제이부지
0: 쟤는 샤모러 공부리 샤모사 크리나
1: 주워카고 디지 가치는 너여 말다 토마 고블리 샤모 존예기 미카쿠 요스니에디 충두 밀라 고츠스고디 샤모 사가기 포스 다추니 고즈 고즈다 게시시로 요마리 제자 고즈 게테시다 장니 샤모 존예 고즈 밀레 야치미도 슬랍자 유디시베지라